0: 외국에 유학을 올라오는데 전쟁통이라 남자가 못 나가니까 정말 왕의 초대장이 와가지고 유학 갔어.
1: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s Children's Hospital, he combined clinical practice with research, gaining valuable experience as a physicia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Denmark, Dr. Go Geuk-hun did not return to Korea immediately. Instead, he continued his journey of learning beyond Denma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medicine as a pediatrician.
2: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연세의대 소아과 교수로 이제 일을 10년 동안 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영어가 꽤 능통하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팔군에 병원이 생겼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미팔군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초창기 이제 소아과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가 이제 굉장히 그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그 훈련 그 기술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학들 그 소아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1: Dr. Go Geuk-hun dedicated his lif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ine. Yet at the beginning of his medical career stood a special connection with Denmark.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aboard Jutlandia, he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Danish Red Cross in 1952. And in 1956, he was also awarded the Korea Medal by the King of Denmark. Dr. Go Geuk-hun's story is just one of many stories left behind by the bond between Jutlandia and the Korean people. And here is another Korean who shares a special connection with Jutlandia.
3: I'm Kim Joo-hun. 평양에서 났습니다. 6.25 당시에 남쪽으로 피난하고 돼서 여기 피난민으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1: After fleeing Pyongyang, he and his family passed through Haeju, Gaesong, and Seoul before finally settling in Incheon.
3: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벌어서 학교를 가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걸 한 곳에 배달을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한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옆구리에 매달렸었는데
1: Then one day, tragedy struck. On March 15, 1953, Mr. Kim Joo-hun was delivering newspapers as usual. As a train passed by, he jumped aboard. But at that very moment, his leg became caught beneath the train's wheels.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his condition was critical. And in that moment of despair, it was the Danish medical staff who saved Kim Joo-hun's life.
3: 덴마크 위생병 두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천 앞바다에 떠 있던 유출란제호로 이송하게 돼서 유출란제에 가게 됐습니다.
4: 혹시 그분들 성함도 기억하세요?
3: 그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그 한 사람은 나이가 적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칼 요한슨 또 나이 적은 사람은 요한 피터슨 후디스크
1: And that was not all. After he lost consciousness from severe blood loss, Mr. Johann Frisk donated his own blood for a life-saving transfusion.
3: 나는 A 혈액형이 AB형인데 요한 프리스크는 O형이에요. 그 O형 피가 진 사람은 아무 안 되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맥이 끊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긴급 수혈을

0: 프리스크가 500cc 정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1: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hospital, Kim Ju-won was transferred to Jutlandia. There, he remained for nearly 5 months, undergoing multiple operations, including the amputation of his leg and follow-up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intensive medical care. During his 5 months aboard Jutlandia, Kim Ju-won received more than just treatment for his leg.
0: 유틀란드에 사무직으로 온 여자가 아그네스 암이라고 그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영어 과외 공부를 시켜줘서 잊을 수가 없어요.
1: And those English lessons would later have a lasting influence on Kim Ju-won's life.
0: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노동은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해가지고 라디오 기술을 배우려고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립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색하니까 거기서 영어로 돼 있는 거 레이디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책을 하나 발견해서.
1: The English lessons aboard Jutlandia became a source of encouragement, helping him continue his pursuit of learning. Having been given a second chance at life by Jutlandia and its Danish medical staff, Kim Ju-won set out to find them again nearly 40 years later. According to an inquiry with the Danish embassy in Seoul, he became connected with a friendship associa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and the Danish Jutlandia veterans. Later, in 1994, during a visit to Denmark, he was reunited with Johan Frisk, the man who had saved his life when he was 15 years old.
0: 바로 알아보죠. 뭐 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머리만 좀 하얘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마중을 나왔는데, 공항에서 문을 나서니까 그냥 쫓아와서 들고, 그 아까 사진에 왜나 이렇게 안고 댕기는 사진이 있었죠? 그렇게 이렇게 번쩍 들면서, I'm still strong enough to carry you to any place that you wanna go.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박수 치고.
1: But the joy of their reunion was short-lived. In 1995, Johan Frisk passed away from lymphoma.
0: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 내 피가 섞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0: 저기는 먹는 것도 풍부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전부 그냥 미소로 대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
1: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0: 그러니까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지 또 일어나면 큰일이야.
2: This is the War Memorial of Korea, located in Yongsan-gu, Seoul. On March 10th, 2026, people gathered in front of the Danish monument where a wreath-laying ceremony was being held. The date marked exactly

고향이 여기.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동목칠원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0: 있고 신한옥 올드 그걸 조금 이제 내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얕게 길렀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가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1: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그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이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 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 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를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원유농협 옆에 가공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이제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노라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2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 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0: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1: 예.
0: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한번 뒤집어 주시면 뒤에 떡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수줍 저 산골이에요. 수줍팔부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 분 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은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줘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길 옆으로다가 개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각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0: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것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가을.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2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러면 이만한 좀 옹팩이? 네. 거기다 떠가지고 예, 가갖고 들어가서 떠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떠주시지. 이제 우선은 오빠 아들부터 챙기더라. 글쎄요. 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물 못 깨서 태어나고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계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갖고 3월 초순부터 해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여기서 나서 내가 구대처사니까 선대으로부터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 큰 거는 한 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 3명, 4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못 깨워서 거의가 자요. 못 깨워서. 이제 왜 그러냐면 못 깨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배류 그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로.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 못 가요, 여기는.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개집 짓는다 그러니 네 달 노년들이 이제 개집 짓는다 그러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살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노년들 개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로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거야.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이리 왔어요. 사람들 좀 잘해 먹여야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주는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보다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요,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한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단 비가 좀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칠하려 된다고. 훌칠하려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 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드릴방 하나 이런 데다 찌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후팟이 그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뽀뽀다 저 해가지고 주워 뜯어서 그냥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짠수 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먹었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 뭐, 배추를, 양을 늙으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 물 부어서 해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투러진 게 없어서 좀 껄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이래 보면 아주 껄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 그중에.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저 식구들이 저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천 원씩 사다가 넣고 저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가니까 좀 그럴 거고 내가.

0: 외국에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통이라 남자가 못 나가니까 정말 왕의 초대장이 와가지고 유학 갔어.
1: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s Children's Hospital, he combined clinical practice with research, gaining valuable experience as a physicia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Denmark, Dr. Go Geuk-hun did not return to Korea immediately. Instead, he continued his journey of learning beyond Denma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medicine as a pediatrician.
2: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연세의대 소아과 교수로 이제 일을 10년 동안 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영어가 꽤 능통하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팔군에 병원이 생겼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미팔군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초창기 이제 소아과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가 이제 굉장히 그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그 훈련 그 기술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학들 그 소아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1: Dr. Go Geuk-hun dedicated his lif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ine. Yet at the beginning of his medical career stood a special connection with Denmark.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aboard Jutlandia, he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Danish Red Cross in 1952. And in 1956, he was also awarded the Korea Medal by the King of Denmark. Dr. Go Geuk-hun's story is just one of many stories left behind by the bond between Jutlandia and the Korean people. And here is another Korean who shares a special connection with Jutlandia.
3: I'm Kim Joo-han. 1939년 평양에서 났습니다. 6.25 당시에 남쪽으로 피난하고 돼서 여기 피난민으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1: After fleeing Pyongyang, he and his family passed through Haeju, Gaesong, and Seoul before finally settling in Incheon.
3: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벌어서 학교를 가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걸 한 곳에 배달을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한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옆구리에 매달려서 다녔는데
1: Then one day, tragedy struck. On March 15, 1953, Mr. Kim Joo-won was delivering newspapers as usual. As a train passed by, he jumped aboard. But at that very moment, his leg became caught beneath the train's wheels.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his condition was critical. And in that moment of despair, it was the Danish medical staff who saved Kim Joo-won's life.
3: 덴마크 위생병 두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천 앞바다에 떠 있던 뉴질랜드 호로 이송하게 돼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4: 혹시 그분들 성함도 기억하세요?
3: 그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그 한 사람은 나이가 적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칼 요한슨, 또 나이 적은 사람은 요한 피터슨 후디스크.
1: And that was not all. After he lost consciousness from severe blood loss, Mr. Johann Frisk donated his own blood for a life-saving transfusion.
3: 나는 A 혈액형이 A형인데 요한 프리스크는 O형이에요. 그 O형 피가 진 사람은 아무 안 되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맥이 끊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긴급 수혈을 프리스크가 500cc 정도를 해줘가지고
1: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hospital, Kim Ju-won was transferred to Jutlandia. There, he remained for nearly 5 months, undergoing multiple operations, including the amputation of his leg and follow-up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intensive medical care. During his 5 months aboard Jutlandia, Kim Ju-won received more than just treatment for his leg.
3: 유틀란드에 사무직으로 온 여자가 아그네스 안, 암이라고 그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영어 과외 공부를 시켜줘서 그 잊을 수가 없어요.
1: And those English lessons would later have a lasting influence on Kim Ju-won's life.
3: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노동은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해가지고 라디오 기술 배우려고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립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색하니까 거기서 영어로 돼 있는 거 라디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책을 하나 발견해서
1: The English lessons aboard Jutlandia became a source of encouragement, helping him continue his pursuit of learning. Having been given a second chance at life by Jutlandia and its Danish medical staff, Kim Ju-won set out to find them again nearly 40 years later. According to an inquiry with the Danish embassy in Seoul, he became connected with a friendship associa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and the Danish Jutlandia veterans. Later, in 1994, during a visit to Denmark, he was reunited with Johann Frisk, the man who had saved his life when he was 15 years old.
3: Yeah. 머리만 좀 하얘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마중을 나왔는데 공항에서

0: 문을 나서니까 그냥 쫓아와서 들고 그 아까 사진에 왜 나 이렇게 안고 댕기는 사진이 있었죠? 그렇게 이렇게 번쩍 들면서 I'm still strong enough to carry you to any place that you wanna go.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고
1: But the joy of their reunion was short-lived. In 1995, Johann Frisk passed away from lymphoma.
0: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내 피가 섞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0: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날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는 오늘 김포청년 명인명무전의 사회를 맡은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그 김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또 이사를 하고 있고요.
0: 그렇죠.
1: 그 중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김포에서 나고 자란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서 이 김포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 그래서 오늘 김포 전통예술계의 유망주인 네. 청년 국악인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다채로운 국악 한마당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0: 몇 분이요?
1: 다섯 분.
0: 별이?
1: 다섯
0: 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는데요.
1: 네.
0: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아티스트는 윤경난 해금 연주자의 지영이류 해금 산조, 전통 산조죠. 전통 음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윤경난 씨는요, 연주자는 초중고를 김포에서 다녔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해금을 접한 곳도 바로 이곳 김포라고 합니다.
0: 그래서 김포에서 예술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네. 하고요.
1: 우리 윤경난 해금 연주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추임새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고수에는 최영진 고수가 장단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0: 네. 자, 최영진 고수와 윤경난 해금 연주자의 멋진 연주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밀고 당기고 네. 우리가 마음이 함께 호흡이 밀었다가 당겨지는
1: 그렇죠.
0: 그런 체험을 네. 첫 번째 무대를 통해서 해봤고요.
1: 마치 해금 연주를 연애하듯이 아. 밀당하듯이
0: 아 상화씨가 못하던 거
1: 그렇죠. 아. 쥐었다 폈다 네. 네. 이렇게 또 하는 거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0: 네.
1: 해금은 줄을 명주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활대 있죠. 바이올린 보면 이 활대 있듯이 우리 해금에도 활대 있잖아요.
0: 줄 사이에 끼고 연주하죠.
1: 이거를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말꼬리.
0: 그렇습니다.
1: 말총. 말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죠.
0: 네. 자 이렇게 해금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네. 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가를 해야겠죠.
1: 네.
0: 판소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이분도 지금 김포에서 정말 자랑하는 예. 스타 별입니다. 별 이름하여 신한별님이
0: 진짜 별이 들어가요.
1: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예. 함께 감상을 해볼 텐데
1: 우리 신한별 소리꾼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많은 추임새가 나오기를 꿈꿔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한별 소리꾼의 이 꿈 여러분들 같이 이뤄주실 거죠?
0: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판소리에 이어서 감상할 무대는 바로 한국 무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김지우 씨의 무대인데요. 고향 예고를 졸업을 한 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어릴 적부터 유명했대요. 김포에서 신동났다고
1: 춤을 잘 춰서
0: 그만큼 오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현재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무용 경연대회 대상을 그냥 휩쓸고 있고요. 야. 그만큼 인재라고 합니다.
1: 네.
0: 오늘 무대는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인 임해방류 살풀이 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1: 네.
0: 판소리 감상한 후에 춤까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두 아티스트, 두 출연자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때여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범피중류 둥덩실 떠나갈지 소상 팔경 지나 인당수에 당도하였겄다. 한곳을 당도하니 희난 곳 인당소라. 광풍이 대장오고 파도가 대놈 헌용이 싸우난 듯해 전바다 한가운데 도도이 닷도 근처 용총절 끊어져 깊고 바람불 제야 한계 찾아진 날 갈 길은

모두 청크로 저 최초 분별할 수 없다. 선인들 황황대고 고삿기구를 처리제 섬살로 화불지 꼭 큰 소잡아 히틀고 동술 삼색실과 오색당소를 받쳐놓고 산도 잡아 큰 칼 꽂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심청을 청

오늘 봐도 다 가기 위협허니 막대한 공이 아닌가 하오시 군현지수 배타고 다살일째 오보그정한 음식 구조를 돌아들고 해성의 한장 오강으로 돌아 듣적에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 조치로를 종의 위지소

심청인고 농바라 심청인고 농바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비 저리비들 패전으로 나서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 채택기는 부친 유신 부족합니다. 치마 봄물 없으고 두 눈을 딱 감고 패전으로 손 한번 해치더니 강상의 몸을 던져 뱃머리에 꼭 꿇어져.

0: 자, 신한별 씨와 김지우 씨의 이 멋진 무대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1: 이제 또 이어서 두 분의 멋진 무대 만나볼 건데 또 한 분은 또 다른 김포가 자랑하는 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름은 양은별님이죠.
0: 어, 진짜 별자가 다 들어가요, 그죠?
1: 이게 별이에요. 예.
0: 네. 그리고 2023 김포시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1: 아, 벌써요?
0: 벌써요? 무슨 말이죠?
1: 대단합니다, 진짜.
0: 아, 그렇습니다. 오. 그만큼 참 영향력 있는 멋진 소리꾼이 바로 양은별 씨인데요. 네. 국립국악고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동대학원까지 꾸준히 국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은 가야금의 임재인 그리고 피리의 이근재의 반주 위에 아주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긴 아리랑과 창부타령 두 곡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1: 자, 그리고 한아름 연주자의 채상설장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1: 한아름 연주자는 현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대회죠. 전주대사습 놀이에서 장원
0: 와우.
1: 1등 그다음에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 1등 아니면 안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정말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장구제비. 자, 이 두 분은 이제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0: 먼저 양은별 소리꾼의 무대부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1: 네.

0: 자, 이분들이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배워서 새롭게 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1: 그쵸?
0: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오늘 딱 이 자리, 이 무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심사숙고해서 창작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정말 들기름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늘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는요. 네. 김포의 아까 신동이라고 말씀드렸죠.
0: 토박이.
1: 김지우 씨.
0: 네.
1: 김지우 씨가 말이죠. 여기가 지금 통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네.
1: 알고 봤더니 김포 토박인데 여기 통진 초등학교 나오고 통진 중학교 나오고 그랬대요.
0: 통진의 정말 찐토박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포 금쌀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이제 엄청 춤을 이제 막 잘 추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해 봅니다.
1: 그리고 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들, 감성들을 추구하는 게 추세인데 본인은 이 전통미를 추구하고 싶다. 전통미를 추구한 창작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더라고요.
0: 네.
1: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오늘 새롭게 준비한 무대 흥청망청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 뭔지 알겠다. 김지우 씨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단번에 느끼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무대는요.
1: 예.
0: 아까 해금 연주 해주셨던 윤경란 해금 연주자와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 만들어주실 분이 가야금 연주자
1: 네.
0: 이해준 가야금 연주자의 활의 노래라는 역시 이것도 초연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1: 이 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손놀림이?
0: 뭔가
1: 현란하다. 네. 아, 이런 뜻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윤경란 씨한테 제가 김포는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김포는 나의 집이다. 깔끔하셨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에요. 나의 집이다.
0: 그렇죠.
1: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0: 네. 자, 이 두 분 김지후, 윤경란 아티스트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 우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향이 여기예요.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동목칠원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신한호 골드, 그걸 조금 이제 예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를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 원예농협의 옆에 가공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 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먼저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놀아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2꼬집 정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 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 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뒤에 떡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하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은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명품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촉진하는 거는 그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뭔가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 이제 소비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줘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 길 옆으로 오다가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각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거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2인상. 2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러면 이만한 좀 옹팩이? 네. 거기다 떠가지고 예, 가갖고 들어가서 떠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떠주시지. 이제 우선은 오빠 아들부터 챙기더라고. 글쎄요. 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오늘 목계에서 태어나고 나가고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계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갖고 3월 초순부터 해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여기서 나서 내가 구대처사니까 선대그룹은 너부터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 큰 거는 한 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 3명, 4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목계 와서 거기가 자연. 목계 와서. 이제 왜 그러냐면 목계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배류 그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거든.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 못 가요, 여기는.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개집 짓는다니 네 달 노년들이 이제 개집 짓는다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살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노년들 개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로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거예요.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사람들 좀 잘해 먹여야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주는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보다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요,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한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몇 단 비가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칠하 된다고. 훌칠하려면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 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드릴방 하나 이런 데다 찌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풋밭이 그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뽑아다 저 해가지고 쥐어뜯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전 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먹었으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 뭐, 배추를, 양을 늙어놓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 물 부어서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틀어진 게 없어서 좀 껄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이래 보면 아주 껄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 그렇지?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거. 식구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000원씩 사다가 넣고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라니까 좀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 그냥.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선에서 살다가 사북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정선에서 살 때도 썰매를 겨울마다 아빠가 이제 태워주셨거든요. 눈썰매를. 그러면서 사북에서도 눈썰매를 탈 곳을 이제 찾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선군 스키협회에서 이제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배추밭을 이용해가지고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옆에 한 켠에서는 스노우보드 강습을 같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 배추밭에서 제가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강습을 받게 된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보통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본인의 키에 맞춰가지고 보드 길이를 정해서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렸었고 또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썰매장에서는 그 배추밭은 초등학생들이 탈 수 있는 보드 스노우보드 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용 중에서 가장 작은 보드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인용 중에 가장 작은 장비라 하더라도 그래도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보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어줬더니 혼자 재밌다고 막 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코치님께서 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시합도 한번 출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시합을 또 출전해보게 됐죠.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 또 운 좋게 입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더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종목은 알파인 스노우보드고요. 스노우보드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종목이 이제 평행 대회전, 평행 회전으로 나뉘는 건데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코스가 두 개가 세팅이 있어요. 레드 코스, 블루 코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코스에서 동시에 선수가 출발을 해서 피니시 지점을 먼저 통과. 평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저희 종목을 보시면 정말

0.02초의 차이로 승부 갈리거나 아니면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포토 피니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대회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빌리지 컵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합은 몰라도 주니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좀 그런 세계 무대의 벽을 좀 많이 이제 그런 실력의 갭을 좀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다 1등하고 막 그렇게 잘 탄다 해서 나갔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17세였어도 저랑 같이 시합을 뛰는 고등부 형들은 제가 다 이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나갔던 건데, 세계 무대에 있는 뭐 19살, 20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메달을 딴 거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졸업하기 그 직전 해에 이제 기회가 두 번 남았을 때죠. 그때 제가 은메달을 한번 땄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잘 탔던 러시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중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1등을 놓고 싸우는 선수들이 이제 저랑 스위스 선수, 러시아 선수 이렇게 그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항상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저랑 같이 월드컵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됐거든요.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무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1등을 한번 꼭 하고 이제 성인 무대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그런 목표가 그때 달성이 됐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었죠.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3개월밖에 훈련을 하지를 못해서, 보통 이제 뭐 7, 8월 같은 여름에는 눈 있는 이제 남반구 지역으로 찾아가서 뭐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름에 7, 8월에 갔다 오고 나면 또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감각을 이제 시합하기 전에 깨우기 위해서 10월, 11월에는 또 가을에도 유럽으로 전지훈련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3월, 4월에는 또 유럽에서 있는 나머지 시합들을 뛰러 다시 또 유럽으로 출국해가지고 이렇게 시합 투어를 돌고, 지금도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게 1년에 한 반 정도는 거의 해외에 계속 나가 있기도 하고요. 평창올림픽에서는 이제 꼭 메달을 따고 싶었고, 평창올림픽을 뛰기 전에 있는 월드컵에서도 이제 메달을 땄었던 상황이라, 사실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선수들의 레벨이나 나오는 선수의 풀이나 이런 걸 보면 월드컵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출전한 선수 인원이 각 나라마다 쿼터가 잘리기 때문에 각 나라당 4명씩밖에 출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강국인 뭐 지금은 출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러시아나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거의 뭐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씩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선수도 잘 탄 선수도 많고 정말 강국인 나라인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이제 4명씩 쿼터 제한으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이 있기 직전에 월드컵에서도 이제 입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나가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23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었기 때문에 또 운도 잘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획득했었죠. 월드컵이 저희가 많게는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많게는 16차까지 있고, 그 사이사이에 평행 대회전도 있고 평행 회전도 있는데, 그 시합들을 모두 다 시즌 동안 치르면서 제일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시즌 종합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드컵을 뛰게 되면 이제 월드컵 포인트를 계속 시합마다 다 획득을 하는데, 맨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에 대한 그런 시상

평양을 이제 또 1, 2, 3일을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은 모두 종합을 한 게 이제 파라렐인데 그 파라렐은 종합 우승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는 그런 종합 우승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 경력 중에서는 사실 그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제가 획득을 했던 게 제 스스로한테는 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자 트로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0.01초로도 이기고 지고 또는 동시에 들어와서 포토 피니시 할 때는 제가 손톱 하나 차이로 정말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판독을 했을 때 정말 손톱 하나 차이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겼으니까 좋았지만 손톱 하나 차이로 진 선수는 정말 세상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잔혹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런 특히나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수로서 하기에 스포츠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포츠를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선수로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정말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0: 감나술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해요.
1: 아,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공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공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0: 네.
2: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0: 네.
2: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네.
2: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2: 네.
0: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2: 네.
0: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2: 네.
0: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2: 네.
0: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3: 네네네. 52년.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0: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업에 있는데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는. 네.
1: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0: 그 배워가지고. 기술자가 고업에서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1: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0: 네, 그럼요.
1: 요즘 좀 어떠세요?
0: 그냥 한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러니까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1: 지금도 야마모토.
0: 예, 야마모토. 그
1: 일본에서 수입하죠. 그럼요, 원단을.
0: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는.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2: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0: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냥 우리가 이 장부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2: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네네네.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0: 있으니까나.
2: 그럼 요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0: 그 부산 우산밖에 없습니다.
3: 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4: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
3: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4: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5: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예.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4: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 상사다 해가지고.
5: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4: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원리죠.
2: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1: 네. 어제 기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단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딱 오는 거죠.
2: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1: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2: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1: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2: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2: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1: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2: 머구리 잠수부.
1: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 아, 기대되네요.
1: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2: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저희가 보면 보통 건물이나 공간을 자연스럽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어느 순간 이제 공간이랑 건축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를 지원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건축 설계는 아닌데 건축 관련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축을 하게 된것 같아요. 건축은 아무래도 공간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다른 데서는 잘 하는 일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공간을 다루는데 이게 여러 감각들도 쓸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게 건축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다루는 일이 직업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매력을 잇고, 일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같이 다뤄야 되다 보니까, 공간을 다룰 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다뤄야 되고, 법적인 것도 다뤄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다 다른 예시와 다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어려운데, 그게 또 새로운 걸늘 다루기 때문에, 그 새로운 걸또 찾아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건축이 타 직업보다는 이게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작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과 소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그 무운이라는 한옥 프로젝트를 했던 게 있어요. 숙박을 위한 공간이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뭐 일반적인 그런 현대 건물, 신축 건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예전에 경험도 해봤고 이렇게 했지만, 한옥을 지어보는 거, 한옥을 설계해보는 거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되게 독특하고 또 특이하게 기억에 남았고, 전통 한옥, 전통 건물에 대한 저희 틀이 많이 깨졌던 거기도 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한옥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 한옥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이에서 저희도 이제 이런 사례 자서도 많이 해보고, 전통적인 것도 또 연구도 같이 운진하고 하면서, 아, 이런 식도 한옥이 될수 있구나. 그래서 한옥의 그런 앞에 좀 회벽으로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격자로 된그 벽은 약간 특징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0: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설계 반영했고,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어떠한 요소들은 다 넣으면서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요소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충도 하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해서 공간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건축가들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걸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태생적으로 건축이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새로운 거를 모두 다 해보고 싶어 하고 또 하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거죠.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이제 마냥 새로운 거, 마냥 도전적인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마냥 새로운 것만 해서 이게 공간 쪽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 있는 어떠한 느끼는 점 이런 것들에서 약간은 좀 비틀어서 새롭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더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거는 저도 이거 딱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없는데 조금 더 도시에 이제 좀 일상의 조그만 부분들을 건드리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작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조그만 건데 뭐 도서관의 조그만 테라스, 옥상 테라스 공간에 조금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간들이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큰 건물에 좋은 건물들 이런 것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정작 저희가 생활하면서 일상에서는 도시의 이런 사이 부분에 이런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은 들어요. 근데 되게 도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개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그 땅의 사유지일 수도 있고 버려진 공간이고 이걸 누가 관심 가져 이런데 그걸 조금만 바꿔주면 일상 속에서 되게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작업들에 대한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프로젝트 4-5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가 그런 도시 사이의 이제 사이 공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휴식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바꾸자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또 영향을 미쳐서 또 뭐 유효한 생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최민욱 소장이 06학번이었고요. 기억나는 거는 자기 세계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모습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최민욱 씨가 이제 재수업 시간에서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4학년 과정인데요. 4학년 답지 않게 굉장히 세밀하게 자료를 찾아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최 소장의 어떤 일관된 태도를 지금 거꾸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도시 구조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이 만들어 내는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한 천착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그의 저기 아까 말씀드린 성격하고 태도 이런 것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5학년 수업에서 제가 공모전을 같이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동을 공원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동을 기존의 문화재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살리면서도 지금 현재의 설계가 개입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설계였는데 본인이 쓰기로는 이제 현재 정동은 가득 찬 도심 속의 틈이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틈, 그러니까 사이, 여기서도 지금 사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사이 공간에 대한 천착,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 공간이라는 게 대체로 길인데, 길이고 도로이고, 도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인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걷는 거는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고 그 움직이는 거는 변화니까 그 시간하고 공간을 거기에 이제 건축한 사람들은 개입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2: 저희는 저 플러스 이제 두 사람의 소장이 같이 셋이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용하고 소소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노말이 결국엔 이제 노멀 영어에서 R을 빼서 이제 약간 평범한 일상 속에 약간의 조그만 터치를 통해서 이제 비틀어서 좀 새롭고 좀 비범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실을 같이 만들어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편해야 되고 사람이 채웠을 때 이제 좋은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아래서 좋은 그릇이 되는 건물 또는 어떠한 건축물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쵸. 세 사람 성향이 저희는 농담적으로 한 명은 공격, 한 명은 미드필더, 한 명은 수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비인데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막 이렇게 그냥 지르기도 하고 막 하면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정리를 하고 그 중간에서 또 중재자 역할을 하고 뭐 이래서 세 사람이 약간씩 성향은 달라요. 근데 그런 다름이 더 저희를 이제 작업할 때 다양한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겠다는 분들 뭐 아니면 일반인들도 건축가가 그래서 결국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잘 몰라요. 이제 뭐 건물 짓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설계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이 대중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거죠.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주를 만날 때 그런 이제 설명들을 해주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거를 좀 더 알려줘서 건축가가 뭘 하는지 또 이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뭐 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뭐 요즘에 그래도 가장 큰 매체인 유튜브를 이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그것도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젊은 건축가들을 좀 해서 이번에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얘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제 건축가들을 컨택했을 때 저희가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뭐 마침 이게 도시재생 이런 것들 관심도 많고 한옥이나 이런 것들의 이 작업들을 좀 해왔던 상황에서라 또 그렇게 연계가 돼서 작업이 되게 됐죠. 거기는 이제 복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도 개입돼 있고 기업도 개입돼 있고 이제 저희 건축가도 개입돼 있고 되게 개입된 사람이 많았는데 각자 원하는 파트랑 각자 원하는 요구들이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다른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이 건물을 통해서 그 마을이 좀 도시재생하는데 약간 시발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건물이 가진 그런 시간적인 거나 기억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또 남기고 재해석을 해서 건물에 투영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 관점에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조건 옛날 것만 가져오는 거는 또 이제 지금 현 시대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현재 시점에서 또 완전히 살바꿈을 시키되 그 전통적인 걸 같이 어떻게 잘 어울리게 만들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네. 도시 재생은 저희도 뭐 그렇게 경험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시 재생은 개입해 있는 사람들 관계자가 많거든요.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 사는 원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걸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 그리고 거기를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개입돼 있고 그리고 건축가들도 개입돼 있고 도시계획가도 개입돼 있고 굉장히 많은 파트가 개입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농담처럼 이게 사공이 많으면 또 산으로 간다고 이거를 잘 중재하고 가운데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다들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이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다들 각자가 원하는 모양새만 펼쳐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중재 같은 느낌도 많이 일을 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혹은 그 사이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작업도 건축가들이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야만 도시재생이 이제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기간에 나오는 성과물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도시재생은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까지를 바라보고 길게 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해야지만 이제 도시재생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떠한 클라이언트든 어떠한 건축주가 되든 뭐 일에 대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경험하는 곳인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거를 잘 저희가 좋게 또 발현을 시켜줄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으려는 것 에 대한 것과 저희가 그런 이제 설계 단계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시공과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들과 그 속에서 나왔던 그 작업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이제 끝에 거가 어느 정도 일치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이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건축이 이제 공공재거든요. 개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이지 않거나 또 이기적인 건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고, 그런 것도 어떻게 법이죠. 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만든 룰에 대해서는 또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작업하면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업하면서는 또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틀에 이렇게 갇히지 않는 거, 계속 새로운 거 혹은 이제 다양한 거를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에 갇히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은 아무래도 이제 예술학교 안에 있는 건축가니까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예술 분야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게 특이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 뭐 작업하면서도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특히 건축가 같은 경우 전통 예술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매번 작업할 때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걸 들어요. 근데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는데 되게 그것도 또 재밌거든요. 그리고 뭐 영상원, 뭐 저희 뭐 건축가는 석관동에 있으니까 뭐 영상원하고 연구원도 있으면 수업이 아무래도 교류가 있으니까 공대를 왔으면 그런 경험을 하기 힘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쉽게 그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게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건축가가 사람 수가 적어요. 일반 뭐 학교보다는. 저희가 건축가 20명, 요즘도 20명인지 모르겠는데 작다 보니까 수업의 밀도나 강도가 어떻게 보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배웠고 또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에도 많은 도움을 줘요, 사실. 그 당시는 힘들기만 힘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추해보면 그때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약간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되게 화려하고 좋은 그것도 중요하죠. 화려하고 좋은 이런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좋은 공간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고 만들 수 있게 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고, 그 누구나 가서 이제 공간이 참 편하네? 이런, 이 공간 되게 편한데 누가 설계했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검색이라 해서 이 사람들 뭐 설계 재밌게 뭐 편하게 했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뭐 냉정하게는 길게 해야죠. 건축가는 길고 꾸준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강하게 오래 해야죠.

0: 외국에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통이라 남자가 못 나가니까 정말 왕의 초대장이 와가지고 유학 갔어.
1: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s Children's Hospital, he combined clinical practice with research, gaining valuable experience as a physicia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Denmark, Dr. Go Geuk-hun did not return to Korea immediately. Instead, he continued his journey of learning beyond Denma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medicine as a pediatrician.
2: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연세의대 소아과 교수로 이제 일을 10년 동안 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영어가 이렇게 능통하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팔군에 병원이 생겼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이 미팔군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초창기 이제 소아과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가 이제 굉장히 그 이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그 이 훈련 그 이 기술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학들 그 소아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1: Dr. Go Geuk-hun dedicated his lif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ine. Yet at the beginning of his medical career stood a special connection with Denmark.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aboard Jutlandia, he received a commendation.

0: donation from the Danish Red Cross in 1952. And in 1956, he was also awarded the Korea Medal by the King of Denmark. Dr. Goge Kun's story is just one of many stories left behind by the bond between Jutlandia and the Korean people. And here is another Korean who shares a special connection with Jutlandia.
1: I'm Kim Ju-han이라고 하는데 1939년 평양에서 났습니다. 6.25 당시에 남쪽으로 피난하고 돼서 여기 피난민으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0: After fleeing Pyongyang, he and his family passed through Haeju, Gaesong, and Seoul before finally settling in Incheon.
1: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보로서 학교를 가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걸 한 곳에 배달을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한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옆구리에 매달려서 다녔는데
0: Then one day, tragedy struck. On March 15, 1953, Mr. Kim Ju-won was delivering newspapers as usual. As a train passed by, he jumped aboard. But at that very moment, his leg became caught beneath the train's wheels.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his condition was critical. And in that moment of despair, it was the Danish medical staff who saved Kim Ju-won's life.
1: 덴마크 위생병 두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천 앞바다에 떠 있던 뉴질랜드 호로 이송하게 돼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2: 혹시 그분들 성함도 기억하세요?
1: 그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그 한 사람은 나이가 적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칼 요한슨 또 나이 적은 사람은 요한 피터슨 후데스크
0: And that was not all. After he lost consciousness from severe blood loss, Mr. Johann Frisk donated his own blood for a life-saving transfusion.
1: 나는 A 혈액형이 AB형인데 요한 후리스크는 O형이에요. 그 O형 피가 진 사람은 아무 안 되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맥이 끊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긴급 수혈을 후리스크가 500cc 정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0: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hospital, Kim Ju-won was transferred to Jutlandia. There, he remained for nearly 5 months, undergoing multiple operations, including the amputation of his leg and follow-up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intensive medical care. During his 5 months aboard Jutlandia, Kim Ju-won received more than just treatment for his leg.
1: 뉴질랜드에 사무직으로 온 여자가 아그네스 암이라고 그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영어 과외 공부를 시켜줘서 그 잊을 수가 없어요.
0: And those English lessons would later have a lasting influence on Kim Ju-won's life.
1: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노동은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해가지고 라디오 기술을 배우려고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립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색하니까 아, 거기서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Indonesia. I'm Bank Hwaewon Mutiara Hairani. Welcome. Indonesia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날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는 오늘 김포청년 명인명무전의 사회를 맡은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그 김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또 이사를 하고 있고요.
0: 그쵸.
1: 그 중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김포에서 나고 자란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서 이 김포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 그래서 오늘 김포 전통예술계의 유망주인, 네, 청년 국악인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다채로운 국악 한마당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0: 몇 분이요?
1: 다섯 분.
0: 별이?
1: 다섯
0: 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는데요.
1: 네.
0: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아티스트는 윤경란 해금 연주자의 지영이류 해금 산조, 전통 산조죠. 전통 음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윤경란 씨는요, 연주자는 초중고를 김포에서 다녔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해금을 접한 곳도 바로 이곳 김포라고 합니다.
0: 그래서 김포에서 예술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네, 하고요.
1: 우리 윤경란 해금 연주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추임새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고수에는 최영진 고수가 장단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0: 네. 자, 최영진 고수와 윤경란 해금 연주자의 멋진 연주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해금을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밀고 당기고 네. 우리가 마음이 함께 호흡이 밀었다가 당겨지는
1: 그렇죠.
0: 그런 체험을 네. 첫 번째 무대를 통해서 해봤고요.
1: 마치 해금 연주를 연애하듯이 아. 밀당하듯이
0: 아 상화씨가 못하던 거
1: 그렇죠. 아. 쥐었다 폈다 네. 네. 이렇게 또 하는 거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0: 네.
1: 해금은 줄을 명주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활대 있죠. 바이올린 보면 이 활대 있듯이 우리 해금에도 활대 있잖아요.
0: 줄 사이에 끼고 연주하죠.
1: 이거를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말꼬리.
0: 그렇습니다. 말총.
1: 말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죠.
0: 네. 자 이렇게 해금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가를 해야겠죠.
1: 네.
0: 판소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이분도 지금 김포에서 정말 자랑하는 예. 스타 별입니다. 별 이름하여 신한별님이
0: 진짜 별이 들어가요.
1: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네. 함께 감상을 해볼 텐데
1: 우리 신한별 소리꾼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많은 추임새가 나오기를 꿈꿔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한별 소리꾼의 이 꿈 여러분들 같이 이뤄주실 거죠?
0: 네 좋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판소리에 이어서 감상할 무대는 바로 한국 무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김

0: 씨의 무대인데요. 고향 예고를 졸업을 한 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어릴 적부터 유명했대요. 김포에서 신동났다고
1: 춤을 잘 춰서.
0: 네. 그만큼 오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현재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무용 경연대회 대상을 그냥 휩쓸고 있고요. 야. 그만큼 인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무대는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인 임해방류 살풀이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판소리 감상한 후에 춤까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두 아티스트, 두 출연자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범피중류 둥덩실 떠나갈제 소상 팔경 지나 인당수에 당도하였겄다. 한 곳을 당도하니 희난 곳 인당수라. 광풍이 대장오고 파도가 대놈 헌용이 싸우난 듯해 전바다 한가운데 도도일 닷도 근처 용종절 끊어져 깊은 바람불 제야 한계 찾아진 날 갈 길은

도둑 청크로 저 재촉 분별할 수 없다. 선인들 황황대고 고삿기구를 처리제 섬살로 화불지 꼭 큰 소잡아 이틀이고 동술 삼색실과 오색당소를 받쳐놓고 산도 잡아 큰 칼 꽂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심청을 청

동마라 심청이고 동마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비 저리비들 패전으로 나서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체 되기는 부친 유지 부족합니다. 치마 폼을 없애고 두 눈을 딱 감고 패전으로 손 한번 해치더니 강

0: 자, 신한별 씨와 김지우 씨의 이 멋진 무대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1: 이제 또 이어서 두 분의 멋진 무대 만나볼 건데 또 한 분은 또 다른 김포가 자랑하는 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름은 양은별님이죠.
0: 어, 진짜 별자가 다 들어가요, 그죠?
1: 이게 별이에요. 예.
0: 네. 그리고 2023 김포시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1: 아, 벌써요?
0: 벌써요? 무슨 말이죠?
1: 대단합니다, 진짜.
0: 아, 그렇습니다. 오. 그만큼 참 영향력 있는 멋진 소리꾼이 바로 양은별 씨인데요. 네. 국립국악고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동대학원까지 꾸준히 국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은 가야금의 임재인 그리고 피리의 이근재의 반주 위에 아주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긴 아리랑과 창부타령 두 곡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1: 자, 그리고 한아름 연주자의 채상설장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1: 한아름 연주자는 현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대회죠. 전주대사습 놀이에서 장원
0: 와우.
1: 1등 와우. 그다음에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 1등 아니면 안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정말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장구제비. 자, 이 두 분은 이제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0: 먼저 양은별 소리꾼의 무대부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1: 네.

0: 자, 이분들이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배워서 새롭게 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1: 그쵸?
0: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오늘 딱 이 자리, 이 무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심사숙고해서 창작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정말 들기름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늘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는요. 네. 김포의 아까 신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토박이. 김지우씨. 네. 김지우씨가 말이죠. 여기가 지금 통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네.
1: 알고 봤더니 김포 토박인데 여기 통진 초등학교 나오고 통진 중학교 나오고 그랬대요.
0: 통진의 정말 찐토박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포 금쌀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이제 엄청 춤을 이제 막 잘 추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해 봅니다.
1: 그리고 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들, 감성들을 추구하는 게 추세인데 본인은 이 전통미를 추구하고 싶다. 전통미를 추구한 창작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더라고요.
0: 네.
1: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오늘 새롭게 준비한 무대 흥청망청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 뭔지 알겠다. 김지우 씨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단번에 느끼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무대는요.
1: 예.
0: 아까 해금 연주 해주셨던 윤경란 해금 연주자와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 만들어주실 분이 가야금 연주자
1: 네.
0: 이해준 가야금 연주자의 활의 노래라는 역시 이것도 초연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1: 이 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손놀림이?
0: 뭔가
1: 현란하다. 네. 아, 이런 뜻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윤경란 씨한테 제가 김포는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김포는 나의 집이다. 깔끔하셨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에요. 나의 집이다.
0: 그렇죠.
1: 오,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0: 네. 자, 이 두 분 김지우, 윤경란 아티스트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 우우.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수업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한강공원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옐로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흑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을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쓰는 일밖에 없었고 시의 형식을 빌려 여러 가지 감정들을 기록한 게 시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를 쓸 때 전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은 어떻게 얻으시나요? 예쁘다와 아름답다는 어떻게 갖고 다를까? 이런 질문들이 시를 촉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뭐 내력이랄까, 그리고 어떤 사물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톱아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저에게 아이디어가 되어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써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하시나요?

산책하는 길에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시적인 것, 시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가 지금 시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 속에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시나요? 조금 더 내가 몰랐던 방식으로 시가 창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를 다 쓰고 나면 그게 그냥 오운이더라고요. 아,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은 내가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시적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 탄생할 때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것은 이미지인가요? 감정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단어인가요? 마음먹다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 먹는 일이 정말 도처에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먹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 시도 있습니다. 식충이들이라는 시인데요. 생경한 모습, 뭔가 다채로운 모습을 제공할 때 그때 시를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갈고 닦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스타일 있어 하고는 연구를 게을리 하면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스타일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지문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나를 평생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보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쓰기 팁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뭐 일기도 써보고 에세이도 써보고 시도 써보는 거죠. 이것저것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써보시면 그 중에 나하고 걸맞은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시간을 즐기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걸어야만 뭔가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걸을 때마다 생각 정리도 하지만 머릿속에 갖고 다니는 말 뭉치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서 걷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일은 무엇인가요? 제 책을 읽고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독자님을 만날 때가 가장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도 있으셨는데요. 기억나는 독자의 질문이 있었나요? 시를 쓸 때 외롭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답한 것 같아요. 외로워서 씁니다. 어쩌면 외로움에 직면하는 일,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들을 저는 매번 백지 위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내일 다음 날을 가리켜서 모레라고 하고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또 있잖아요. 그 모래와 모래는 발음은 거의 유사하죠. 이런 것들이 시에 들어가면 어떤 운율을 형성하는데 번역이 되면 이 모래와 이 모래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낸 번역자분들께 경의를 표하게 되면서 두 배로 더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름이 있었다가 일본에 출간되기 위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수정될 부분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일본에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말고도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는 다른 어떤 또 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놀이 부분에는 그걸 변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읽는 재미를 놓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수정된 부분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시인님의 책은 무엇인가요?
네, 이 시집입니다. 없음의 대명사라는 시집이고, 대명사를 가지고 시를 쓰니까 오히려 시를 해석할 때 독자의 어떤 선택과 독자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시집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각자의 대명사 속에서 보통명사를 찾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시집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작가님이 쓰신 시 중 하나가 인류의 마지막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어떤 시를 선택하실 건가요? 그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말놀이 애드리브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런 시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시작하게 해준 시이기도 하고, 시 쓰는 일이 정말 재미있는 놀이구나. 그 놀이는 매번 규칙이 달라지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규칙을 만들면서 위반할 수도 있는 장르가 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준 시여서 그 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독자라는 말은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읽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꾸준히 읽다가 뭔가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가 나중에는 쓰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0: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네.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across borders, surging forward without limits, Korea. Korean culture has moved beyond a passing trend, becoming a force that colors the world. And perhaps its origins trace much further back into our own history. The true roots where this vast chronicle began. Where the essence of K-power and the spirit of our people are recorded. In the 17 seconds you casually pass by, thousands of years are breathing within. The moment your gaze lingers, and your curiosity is stirred, the radiant faces of our history begin to awaken.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선에서 살다가 사북이란 곳에 이사를 갔는데, 정선에서 살 때도 썰매를 겨울마다 아빠가 이제 태워주셨거든요. 눈썰매를. 그러면서 사북에서도 눈썰매를 탈 곳을 이제 찾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선군 스키협회에서 이제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배추밭을 이용해가지고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옆에 한켠에서는 스노우보드 강습을 같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 배추밭에서 제가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강습을 받게 된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보통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본인의 키에 맞춰가지고 보드 길이를 정해서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렸었고, 또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썰매장에서는 그 배추밭은 초등학생들이 탈 수 있는 보드 스노우보드 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용 중에서 가장 작은 보드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인용 중에 가장 작은 장비라 하더라도 그래도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보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어줬더니 혼자 재밌다고 막 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코치님께서 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시합도 한번 출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시합을 또 출전해보게 됐죠.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 또 운 좋게 입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더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종목은 알파인 스노우보드고요. 스노우보드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종목이 이제 평행 대회전, 평행 회전으로 나뉘는 건데,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코스가 두 개가 세팅이 있어요. 레드 코스, 블루 코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코스에서 동시에 선수가 출발을 해서 피니시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가 이기는 그런 종목이고요. 저희는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해서 순위를 가리는 시합입니다. 평행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저희 종목을 보시면 정말 0.02초의 차이로 승부 갈리거나, 아니면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포토 피니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대회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빌리지 컵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합은 몰라도 주니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좀 그런 세계 무대의 벽을 좀 많이 이제 그런 실력의 갭을 좀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다 1등하고 막 그렇게 잘 탄다 해서 나갔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17세였어도 저랑 같이 시합을 뛴 고등부 형들은 제가 다 이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나갔던 건데, 세계 무대에 있는 뭐 19살, 20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메달을 딴 거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졸업하기 그 직전 해에 이제 기회가 두 번 남았을 때죠. 그때 제가 은메달을 한번 땄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잘 탔던 러시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중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1등을 놓고 싸우는 선수들이 이제 저랑 스위스 선수, 러시아 선수 이렇게 그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항상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저랑 같이 월드컵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됐거든요.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무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1등을 한번 꼭 하고 이제 성인 무대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그런 목표가 그때 달성이 됐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었죠.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3개월밖에 훈련을 하지를 못해서, 보통 이제 뭐 7, 8월 같은 여름에는 눈이 있는 이제 남반구 지역으로 찾아가서 뭐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전지 훈련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름에 7, 8월에 갔다 오고 나면 또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감각을 이제 시합하기 전에 깨우기 위해서
10월, 11월에는 또 가을에도 유럽으로 전지훈련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3월, 4월에는 또 유럽에서 있는 나머지 시합들을 뛰러 다시 또 유럽으로 출국해가지고 예, 시합 투어를 돌고 지금도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게 1년에 한 반 정도는 거의 해외에 계속 나가 있기도 하고요. 평창올림픽에서는 이제 꼭 메달을 따고 싶었고 평창올림픽을 뛰기 전에 있는 월드컵에서도 이제 메달을 땄었던 상황이라 사실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선수들의 레벨이나 나오는 선수의 풀이나 이런 걸 보면 월드컵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출전한 선수 인원이 각 나라마다 쿼터가 잘리기 때문에 각 나라당 4명씩밖에 출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강국인 뭐 지금은 출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러시아나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거의 뭐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씩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선수도 잘 탄 선수도 많고 정말 강국인 나라인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이제 4명씩 쿼터 제한으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이 있기 직전에 월드컵에서도 이제 입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나가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23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었기 때문에 또 운도 잘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획득했었죠. 월드컵이 저희가 많게는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많게는 16차까지 있고 그 사이사이에 평행 대회전도 있고 평행 회전도 있는데 그 시합들을 모두 다 시즌 동안 치르면서 제일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시즌 종합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드컵을 뛰게 되면 이제 월드컵 포인트를 계속 시합마다 다 획득을 하는데 맨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에 대한 그런 시상을 이제 또 1, 2, 3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은 모두 종합을 한 게 이제 파라렐인데 그 파라렐은 종합 우승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는 그런 종합 우승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 경력 중에서는 사실 그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제가 획득을 했던 게 제 스스로한테는 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자 트로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0.01초로도 이기고 지고 또는 동시에 들어서 포토 피니시를 할 때는 제가 손톱 하나 차이로 정말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판독을 했을 때 정말 손톱 하나 차이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겼으니까 좋았지만 손톱 하나 차이로 진 선수는 정말 세상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잔혹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런 특히나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수로서 하기에 스포츠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포츠를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선수로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정말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번개는 땅, 감개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탐나술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으세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1: 아,
0: 해요.
1: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고무 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고무 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무지개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2013년부터 갈란마을에서
0: 네.
2: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0: 네.
2: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네.
2: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2: 네.
0: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2: 네.
0: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2: 네.
0: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2: 네.
0: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3: 네네네.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읍에 있는데 아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래 됐는
1: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3: 그
1: 배워가지고
3: 기술자가 고읍에서
1: 아.
3: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3: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3: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래놓으니까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 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3: 예, 야마모토.
0: 그 일본에서 수입하죠. 원단을
3: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는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3: 네.
1: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3: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이 장부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3: 네네네.
1: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3: 있으니까나.
1: 그럼 이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3: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4: 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5: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
4: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5: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는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5: 그
1: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5: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상사다 해가지고.
1: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5: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의미죠.
1: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0: 어제 기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닷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0: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1: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0: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1: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1: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0: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복.
1: 머구리 잠수복.
0: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아, 기대되네요.
0: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hot summer weather can be quite exhausting. So today, we're off to a nice place with beautiful mountains and clean water.
2: 저는 개인적으로 문경 여행이 처음인데요. 제가 문경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계절의 문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착해 보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문경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at is summer like in Munggyeong, which travel writer Pyeon Jong-mo is going to visit today? Munggyeong, Gyeongsangbuk-do Province, is the center of the Paekdu-daegan mountain range. It boasts pristine natural landscapes and is home to many tourist attractions. The first destination is Gurangri train station.
2: 예전에 문경이 탄광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때 쓰던 철로를 그대로 잘 보존을 해서 지금 관광 상품화 시켰는데 엄청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타봐야죠.
1: A railway that was used to transport coal has been transformed into a rail bike.
2: 제가 타고 갈 자전거입니다. 철도 자전거인데 야, 이게 걱정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살짝만 발로 밟으면은 네 저절로 가게 돼 있거든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안 가는데 오 간다 간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
1: The rail bike departs from Gurangri Station and takes travelers to the surrounding river and forests. During the 50-minute ride, you can see the scenery you'll never get to see when walking on foot.
2: These 구간은 계속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돼 있는데 풍경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1: The tall trees create a

0: In addition to gochujang made with shisandra berries, syrup made with them is also added to make the pork taste sweet, tender, and more flavorful. Then the dish is torched.
1: 아유, 와, 드디어 만나 봅니다. 묵조밥. 이야.
0: In the past, when food was scarce, this dish was like a consolation. But nowadays, it represents the history of Munggyeong.
1: 오, 이게 조밥이구나.
2: 네.
1: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얼핏 봐도 네. 이 사이즈에 나오는 반찬들이 다 일품 요리 같아요.
2: 이 묵밥은 네. 이제 이 문경의 향토 음식이거든요. 네. 저희 어릴 때 도토리 이렇게 주워서 갖고 가면 엄마가 이제 껍질 까서 말려서 이렇게 갈아서 묵서 주던 거고요. 약돌 돼지고기를 많이 드셨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의 기름이 이 먼지 맛있는 먼지를 이렇게 배출시켜 준다고.
1: 일단 국물 한번 봐.
0: 종모 tries 묵사발 first. How does it taste when mixed with rice and millet?
1: 알았다. 식감이 달라. 그냥 제가 먹던 국밥이랑 이 조밥 알갱이 알갱이가 딱딱 씹히는 게.
0: He says it's much more savory this way.
1: 저는 워낙에 국밥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조밥까지 먹었으니까 저는 국밥의 마스터가 된 그런 느낌.
0: As in ancient times, this food still remains popular among visitors from other regions.
1: 이게 더 맛있는데요. 단맛과 참을 수 있는 매운맛. 여기서

0: 때는 이거 묵밥 한번 또 먹고.
1: Once you try it, your fatigue will be gone in an instant. This time, we're off to a valley to enjoy summer in Munggyeong.
2: 여기가 오늘 제가 트레킹을 시작하려고 하는 선유동천 나들길 초입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멋진 경관이 펼쳐질 텐데 저 걷는 거 너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하던 곳입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1: The first trekking route. Sonyeodong Valley is known for its breathtaking scenery that even wizards admired. A climb over large rocks with a strong water current flowing among them feels refreshing. After a stroll to the cheerful sound of water, we arrive in the seventh section of Sonyeodong Valley called Yeonggyeon.
2: Here, 딱 있네요, 글자가. 영기암이라고 글자체 자체가 너무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런 좋은 글씨체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물이 바로 가까이 있어요.

0: 선유동천 길을 이렇게 걸으면 걸을수록 사람들이 왜 여기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사진으로 보는 거는 여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직접 걸어보니까 신선 아닌 그 누구라도 놀 것 같네요. 와. 시원해, 시원해.
1: The name Yeonggia, meaning recite and return, explains why this place makes people want to come back again and again to recite poems. After walking in the valley, holidaymakers playing in the water come into view.
0: 여기 이제 올 시즌의 신선님들, 새로운 뉴페이스.
1: Sonyeodong Valley is a popular summer getaway. These people also came here to escape from the scorching heat. In terms of water quality, this place is second to none. Who would be untouched by the scenery? The icy water makes you feel on top of the world. It's the best summer getaway ever.
0: 지금 발목까지 가니까 아우 좋다. 바닥이 온돌입니다, 온돌.
1: This is what we call paradise on earth. Now we enter the second route of Sonyeodongcheon Nadeul Pass.
0: 와, 물소리 정말 시원한데요. 선유동 계곡에서 쭉 걸어 올라오니까 여기 용추 계곡입니다. 와, 여기까지 왔으니 또 용추 계곡 저 안쪽까지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1: Legend has it that two dragons, a male and a female, soared into the sky from Yongchu Creek.
0: 여기 진짜 좋네요. 이야, 나왔다, 나왔다. 제가 지금까지 선유동천길을 쭉 걸어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용추라고 하는데요.

0: 멈출 폭포라 보다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용이 두 마리가 뛰쳐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1: At the end of the large rocks, a small pond catches the eye. It's a trace of water falling on the rocks over thousands of years. Nature is always mysterious.
0: 요즘에 SNS에 되게 많이 인증샷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트 모양. 이렇게 하니까 딱 맞죠?
1: It does look like a heart. The bottom of Yongchu Creek is quite smooth. It's a natural slide.
0: Oh! Oh! 멋있다, 멋있다. 아, 끊어졌다, 또.
2: 완전 재밌어요.
3: 완전 짱이다.
2: 아니, 위험하니까 다들 오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본 계곡 중에 최고였어요.
4: 처음 와봤는데 계곡이 되게 맑고 깨끗해서 한번 또 오고 싶어요.
0: 저도 지금 껴도 돼요? 네. 맨 마지막 타도 돼요?
2: 네네.
0: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난 이 팀 할래. 여기서 할래.
1: Thanks to these nice young people, Chongmo gets to have some fun.
0: 1번, 1번.
2: 1번이에요.
0: 2번. 3번. 3번. 3번.
1: There's only one thing to prepare before riding this natural slide. A wet body. Off they go. Thanks to this cool valley, even the hottest season can be fun.
0: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즐기려면은 제대로 포함돼야죠, 이 풍경 속에. 오늘은 물이든 나무든 다 그 한가운데 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여름의 풍경은 잘 온 것 같아요.
1: Having beautiful nature nearby is a blessing. The summer valleys of Munggyeong are a heavenly place that will make you forget about all your worries.

0: 외국에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 통일이라 남자가 못 나가니까 정말 왕의 초대장이 와가지고 유학 갔어.
1: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s Children's Hospital, he combined clinical practice with research, gaining valuable experience as a physicia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Denmark, Dr. Go Geuk-hun did not return to Korea immediately. Instead, he continued his journey of learning beyond Denma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medicine as a pediatrician.
2: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연세의대 소아과 교수로 이제 일을 10년 동안 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영어가 꽤 능통하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팔군에 병원이 생겼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미팔군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초창기 이제 소아과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가 이제 굉장히 그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그 훈련 그 기술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학들 그 소아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1: Dr. Go Geuk-hun dedicated his lif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ine. Yet at the beginning of his medical career stood a special connection with Denmark.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aboard Jutlandia, he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Danish Red Cross in 1952. And in 1956, he was also awarded the Korea Medal by the King of Denmark. Dr. Go Geuk-hun's story is just one of many stories left behind by the bond between Jutlandia and the Korean people. And here is another Korean who shares a special connection with Jutlandia.
3: I'm Kim Joo-han. 1939년 평양에서 났습니다. 6.25 당시에 남쪽으로 피난하고 돼서 여기 피난민으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1: After fleeing Pyongyang, he and his family passed through Haeju, Gaesong, and Seoul before finally settling in Incheon.
3: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벌어서 학교를 가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걸 한 곳에 배달을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한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옆구리에 매달려서 다녔는데
1: Then one day, tragedy struck. On March 15, 1953, Mr. Kim Joo-won was delivering newspapers as usual. As a train passed by, he jumped aboard. But at that very moment, his leg became caught beneath the train's wheels.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his condition was critical. And in that moment of despair, it was the Danish medical staff who saved Kim Joo-won's life.
3: 덴마크 위생병 두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천 앞바다에 떠 있던 뉴질랜드 호로 이송하게 돼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4: 혹시 그분들 성함도 기억하세요?
3: 그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그 한 사람은 나이가 적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칼 요한슨, 또 나이 적은 사람은 요한 피터슨 후데스크.
1: And that was not all. After he lost consciousness from severe blood loss, Mr. Johann Frisk donated his own blood for a life-saving transfusion.
3: 나는 A 혈액형이 A형인데 요한 프리스크는 O형이에요. 그 O형 피가 진 사람은 아무 안 되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맥이 끊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긴급 수혈을 프리스크가 500cc 정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1: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hospital, Kim Ju-won was transferred to Jutlandia. There, he remained for nearly 5 months, undergoing multiple operations, including the amputation of his leg and follow-up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intensive medical care. During his 5 months aboard Jutlandia, Kim Ju-won received more than just treatment for his leg.
3: 유틀란드에 사무직으로 온 여자가 아그네스 안, 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영어 과외 공부를 시켜줘서 그 잊을 수가 없어요.
1: And those English lessons would later have a lasting influence on Kim Ju-won's life.
3: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노동은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해가지고 라디오 기술 배우려고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립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색하니까 거기서 영어로 돼 있는 거 라디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책을 하나 발견해서
1: The English lessons aboard Jutlandia became a source of encouragement, helping him continue his pursuit of learning. Having been given a second chance at life by Jutlandia and its Danish medical staff, Kim Ju-won set out to find them again nearly 40 years later. According to an inquiry with the Danish embassy in Seoul, he became connected with a friendship associa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and the Danish Jutlandia veterans. Later, in 1994, during a visit to Denmark, he was reunited with Johann Frisk, the man who had saved his life when he was 15 years old.
3: I'm still strong enough to carry you to any place that you want to go.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박수 치고.
1: But the joy of their reunion was short-lived. In 1995, Johann Frisk passed away from lymphoma.
3: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내 피가 섞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를 잇는 통로? 또는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갔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수업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한강공원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어,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옐로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의 이 감정과 상황을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쓰는 일밖에 없었고 시의 형식을 빌려 여러 가지 감정들을 기록한 게 시 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를 쓸 때 전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은 어떻게 얻으시나요?

예쁘다와 아름답다는 어떻게 갖고 다를까? 이런 질문들이 시를 촉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뭐 내력이랄까, 그리고 어떤 사물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토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저에게 아이디어가 되어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써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하시나요?

산책하는 길에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시적인 것, 시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가 지금 시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 속에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시나요? 조금 더 내가 몰랐던 방식으로 시가 창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를 다 쓰고 나면 그게 그냥 오운이더라고요. 아,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은 내가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시적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 탄생할 때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것은 이미지인가요? 감정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단어인가요? 마음먹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 먹는 일이 정말 도처에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먹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 시도 있습니다. 식충이들이라는 시인데요. 생경한 모습, 뭔가 다채로운 모습을 제공할 때 그때 시를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갈고 닦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스타일이스 하고는 연구를 게을리 하면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스타일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지문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나를 평생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보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쓰기 팁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뭐 일기도 써보고 에세이도 써보고 시도 써보는 거죠. 이것저것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써보시면 그 중에 나하고 걸맞은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시간에 즐기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걸어야만 뭔가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걸을 때마다 생각 정리도 하지만 머릿속에 갖고 다니는 말 뭉치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서 걷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일은 무엇인가요? 제 책을 읽고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독자님을 만날 때가 가장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도 있으셨는데요. 기억나는 독자의 질문이 있었나요? 시를 쓸 때 외롭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답한 것 같아요. 외로워서 씁니다. 어쩌면 외로움에 직면하는 일,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들을 저는 매번 백지 위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내일 다음 날을 가리켜서 모레라고 하고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또 있잖아요. 그 모래와 모래는 발음은 거의 유사하죠. 이런 것들이 시에 들어가면 어떤 운율을 형성하는데 번역이 되면 이 모래와 이 모래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이 가까워 보였던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낸 번역자분들께 경의를 표하게 되면서 두 배로 더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름이 있었다가 일본에 출간되기 위해

시장의 겨냥이 수정될 부분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일본에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말고도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는 다른 어떤 또 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놀이 부분에는 그걸 병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읽는 재미를 놓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수정된 부분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시인님의 책은 무엇인가요? 네, 이 시집입니다. 없음의 대명사라는 시집이고 대명사를 가지고 시를 쓰니까 오히려 시를 해석할 때 독자의 어떤 선택과 독자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시집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각자의 대명사 속에서 보통명사를 찾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시집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작가님이 쓰신 시 중 하나가 인류의 마지막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어떤 시를 선택하실 건가요? 그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말놀이 애드리브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런 시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시작하게 해준 시이기도 하고 시 쓰는 일이 정말 재미있는 놀이구나. 그 놀이는 매번 규칙이 달라지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규칙을 만들면서 위반할 수도 있는 장르가 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준 시여서 그 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독자라는 말은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읽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꾸준히 읽다가 뭔가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가 나중에는 쓰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오릅니다. 제가 5월 당사자라서 어쩔 수 없이 5월이란 시기뿐만 아니라 어쩔 때 이렇게 그들 죽어버린 동료들이 딱 그 저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엄청난 국가폭력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쓰겠다. 사람들이 네팔을 보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는 민중화가 홍성담입니다.

아마 그때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을까요? 갓 대학교 졸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그 함께 활동했던 선배들이 확대 계엄령을 하기 전에 이미 오후 5시부터 검거가 됐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명실을 위해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제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는 이미 광주 군남로가 거의 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상적인 민주화 정치 일정에 대한 민주화의 그런 그 일정들을 밝혀라. 그리고 계엄을 철폐하라. 그런 요구가 너무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의 그 일종의 의무이면서 권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항쟁 마지막 날 5월 27일 그때 저는 이제 문화선전대로 이제 YWCA 회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도청 시민군 본부에서 오늘 밤에 계엄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부 몸을 피하라. 한 새벽 한 3-4시 경에 폭탄 터지는 소리, 총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새벽 2여명이 이렇게 밝아왔는데, 그 주택가의 옥상에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 죽었겠구나. 내가 내 평생을 그림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림이라는 재주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잔인한 국가폭력들을 들추어내는데 내 평생을 바치리라 하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파나 제목을 그날 새벽이 생각이 나서 새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항쟁이 끝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광주 항쟁의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도 그런 많은 요구가 있어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판화로 파서 이걸 찍으면 뭐 수백 장도 찍을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에 판화 제작을 생각을 했습니다. 5월 판화 중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판화, 그리고 세계 그 인권단체들이 많이 쓰고 특히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썼던 판화가 대동세상 1이라는 판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횃불행진이고, 세 번째가 밥이라는 판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시사철 중에서 봄이라는 판화입니다. 그중에 대동세상 1은 광주항쟁을 가장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차량시, 시민군, 그리고 주먹밥 아줌마, 아이들,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캐릭터들만 엮어서 만든 단어가 대동세상 1이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봄은 광주 항쟁을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겠는가. 소위 사계절의 순환 과정과 사라지고 다시 탄생, 재탄생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는 게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인데요. 그 중에 그 봄이라는 판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88년도에 독일에 가서 약 한 7, 8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귀었던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평화운동을 한다거나 반핵운동을 한다거나. 제가 89년도에 이제 안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후배들이 재판을 찍어서 이제 거기에 보내주고, 그래서 독일에 많은 곳들을 순회 전시들을 했어요. 제 구명위원회에서. 제가 92년도에 출소하고, 그들이 그 판화를, 이제 남은 판화를 되돌려 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곤란해서, 또 혹시 홍성남이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보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계엄령을 내리자마자 시민들이 달라붙어서 계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평상심을 찾는 걸 보고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제 확실하게 한국의 민주화는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화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을 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독일 류베 35년 만에 돌아온 판화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폭력의 그 수구 노릇을 했던 곳이라면 안기부, 그 다음에 대공수사 분실, 그 다음에 보안사,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세 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전시하는 곳은 대공분실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소위 고문의 성지였습니다. 박종철 열사도 거기서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서 물고문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대공분실은 제 많은 아는 그 선배나 선생님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막 그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내가 왜 여기서 전시회를 하는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 평생을 전쟁과 국가폭력과 싸우는 화가, 그걸 부정하는 화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5월 27일 새벽 뭐 주택 그 옥상, 차디찬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광주에서, 그리고 그날 새벽 도청에서 죽은 자들, 죽은 동료들과의

안녕하세요. 저는 서여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에 들어와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 것은 아마도 2006년에서 2007년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홍정선 교수님께서 한종 작가회의를 주도하게 되셨는데 한종 작가회의를 참여하면서 한국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번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 한국어를 아는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한중 양국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외국어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모국어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것이 외국어로 많이 읽으면은 그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모국어로 글을 잘 써야 많이 써야 그 어감이 잘 되고 언어의 감각이 잘 되고 또 쓰는 글이 중국 독자들에게 잘 익힙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학자의 자세로 읽고 작가의 자세로 쓰는 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자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 때는 그 작가가 중국 작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바로 그 작가의 중국 본진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번역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작보다 더 뛰어난 번역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번역가는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항상 뒤에 숨어있는 존재인 것은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거를 알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번역가 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번역이라는 직업 혹은 번역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데 근데 그 불가능에 대한 도전, 그 불가능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면서 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도에 한종 작가회의를 하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번역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내 번역이 정말 좋은 번역인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런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도 시 번역할 때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한번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시인 김원시의 시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실험적이고 굉장히 난해하고 한국어로 읽을 수 없는 아마도 한국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한 99%의 한국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체의 문법과 단어를 다 해제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새로운 나만의 중국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김원선의 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래도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서 완성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시는 아마 그 이시영 선생님의 시 아닐까 싶습니다. 이시영 선생님의 시선집 긴 노래 짧은 시를 번역 다 완성하고 출판사로 넘기는 과정인데요. 그분의 시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불조리, 불공평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싸움의 의지,
어떤 어려움 만나도 계속 싸우겠다는 그런 매천 의지가 저한테는 아주 좋았고, 간결하고 쉽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동양적인 시도 아주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老母亲 文泰俊。 有的人半闭的眼角上、鼻翼上有沟壑漫涌上来，最初把我带到这个世界的他，山谷涌上嘴角的四方，缓慢地咀嚼着饭粒时，他嘴角的山谷很美，他吃尽了山谷里鸟的鸣叫、花和野菜清澈的泉水。 和云的影子，和山桑树，和通草，在首尔的家常菜馆，和我面对面坐着吃饭的时候，他把整个山谷都带了过来，缓慢地咀嚼着饭粒。

0: 把很美的嘴角山谷带给我看。
1: 中国작가들은한국작가들한테이렇게도시사람의내면심리를아주세련하게묘사했다또기법이좀섬세하다이런얘기도많이하고요또전통적인것이동아시아의전통적인것이겉으로는안보이지만은잘살아있다는얘기도들어봤고요최근에들어와서는한국문학이중국에서굉장히인기적입니다2005년도부터인가굉장히인기적입니다책도많이나오고요잘팔리고또독자들의반응도아주좋습니다그게아마김혜란의소설이잘팔릴때부터시작한것같아요그다음에한강그다음에조남조의팔리는성은김지영지금은아몬드뭐이런책들이잘팔립니다지금은한국문학코너가따로만들어있어요서점에가면조금만큰서점에가면꼭그게있어요이게참좋은것같아요제생각으로는번역이라는것이최종적으로추구하는꿈이아마평화가아닌가싶습니다한국에도중국에도우리하고비슷한우리옆에있는친구와비슷한그런사람이살아있구나라는것을깨닫게하는것그것이우리문학번역가의역할이고책임이고또저의꿈이라고생각합니다

0: 도토리를 주워서 그 맷돌로 갈고 방앗간에서 빻고 분쇄기로 빻아서 그 고운 자루에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 앙금을 녹말 앙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으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늦도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선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겁니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뜬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그 도토리 빠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주워 와서 이제 해봤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썼는데 저기 몽골 아줌니가 묵밥이나 쏘고 묵밥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웃어 죽는데 나는 묵밥을 한장 쓰는 건 밥을 하는 건줄 알았어. 묵은 내가 쏘 있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 갖고서는 맛있는 간 쪽에서 타가지고 죽을 밥을 말아먹는 걸 내가 했잖아.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데.
2: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저기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런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계렴하면서 작아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묵이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묵인가? 그런 그 허얀 묵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져줘야 돼요.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져줘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져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져줘야만이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면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 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보들보들보들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은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 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 전에 이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럴 때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저 주머니를 만들어서 배불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끓이죠. 처음에 열어야 돼요. 얘를 열어가지고 끓여야만이 여기서 나는 잡내가 날아가요. 중불로 줄여야죠. 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중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끓이는 데는 적어도 4시간은 걸려요. 간장만 넣으면은 너무 검은색도 나고 그 간장의 특이한 맛들이나 약간의 소금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칼칼한 맛을 준다고 그래나?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묵밥 해줬을 땐 김치 꺼내서 송송 썰고 넣고 육수에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놓고 칼로 썰죠. 이렇게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묵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 만들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인 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 갖다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별 양념 안 왔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배추 꽉 차지 않은 김치 이렇게 한거 그거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 아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삼오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삼오날이에요. 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거를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게.

0: 호박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밀가루를 풀었지. 근데 시방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찹쌀을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서는 끓을 때까지 줬지. 이제 콩 넣고 그렇게 끓여가지고서는 이제 시간이 다르면은 이제 이 호박이 안 다르면 설탕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제 적당하게 끓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리하고 밀하고 다 있지. 그거 해서 먹고 살았지. 호박은 언제든지 범벅이라고 하지. 호박죽이라고는 안 나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 호박이론 해 먹었지. 그 힘들을 때는. 그런데 아무 호박이로나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없어. 요즘에는 이 단호박이로다가 하지. 아무 걸로나 호박 범벅 안 해요. 단호박 있는 재는 얼마 안될 거요, 밑에. 10년 정도는 되지. 그 옛날에가 없었지. 심어서 하는 거죠. 9월 달에 따지. 9월, 10월에 따. 이 호박이 오래두면 썩어요. 저장이 힘들어. 이게 호박이. 그래서 겨울에들 이제 시방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늙으면은 겨울에 많이 해 먹지. 끼니지,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시방 그냥 조금씩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양호하지, 호박범벅은. 뭐, 그냥 쌀도 오다 가다 있고, 그냥 시래기죽에다가 그냥 멀겋게 해서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서 먹었지. 그 옛날에 나 시집 오는 께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밥한 공기도 안 돼, 남자들. 그러면은 점심에는 고구마 쪄서 또 줘. 그럼 저녁에는 죽을 써. 죽을 쓰면 그렇게 죽이 그렇게 진짜 그림자가 왔다 갔다가 쌀이 없어. 어쩌다 했고. 그러려면 죽이 어울려야 쌀인데 어울리더라 난 께는 죽이 진짜 남을 일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먹고 살았으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밥이라고 구경하지, 밥 구경을 하들 못하고 살았어. 그거는 오래돼서 모르지요. 어머니가 해준 거 먹었지, 뭐. 그때는. 어려서는 내가는 안해 먹었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이제 내가 써서 먹는 거지. 어려서는 어머니께 해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 몇살 먹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생각을 못하지. 할머니도 했겠죠. 오래됐지. 노인네들은 다 알지. 노인네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더 딱딱하지, 좀. 이게 좀 딱딱해서 하기가 좀 힘들지, 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늙은 호박은 그래도 칼이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 칼이. 방랑콩.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밭둑에 나는 동부로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강낭콩 넣는 사람도 있고, 팥으로 불고서 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강낭콩도 밭이 없어가지고 담배만 했기 때문에 강낭콩을 못 해먹고, 팥이 해먹었지. 밭둑에 나는 동부하고, 찹쌀을 불고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서는 이렇게 줬지. 하기 힘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동네 아픈 사람이 있고 밥못 먹고 하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호박, 범벅을 쏟아주고, 뭐 그랬지.

조금 맞으면. 익은 거는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이 색깔이가 좀 이렇게 파랗더라나고 조금 변해. 약간 적당하게 요만큼하게. 아니 크게 썰어도 되는데 얘 저 빨리 익으려면은 좀 작게 쓰는 게 좋고. 뭐냐, 호박을 삶어. 호박 밥물부터 이렇게 잠기게. 물이 좀 작으면은 더 넣고, 물을 붓고, 호박을 넣고, 콩을 넣고, 끓여서 이제 호박 익으면, 익으면은 이 찹쌀가루를 부어. 그러고 자꾸 주어야지.

덩어리가져서 줘서야지. 찹쌀가루를 넣고서는 이렇게 한 소금 끓으면은 조금 줄이야, 줄이고서는 자, 좀 끓여야 돼. 찹쌀가루를 풀어가지고 저어서 뭐 끓일 때가 얘들이 그냥 끓은 게 아니고 퍽퍽 이렇게 올라와. 퍽퍽 올라와가지고 저으려면 이런 데가 막 그냥 떨어지려면 엄청 뜨겁지, 그 끓은 게. 그때가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 써보면. 간을 맞춰야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니는 막 야단만 쳐. 그래서 정은 없어. 그래도 생각을 하면 불쌍이야. 그,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도 한번 양을 못 채우고, 그냥 손자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느라고. 그렇게 밥도 실컷 못 잡수고 들어가신 게 그게 안 됐어. 죽장사래. 죽장사 하면은 잘할 기라고. 그 소리 더 잘하더라고.

청주 가다 보면 거기 다리가 있어. 그 다리 한 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원통이요. 23세. 나는 이제 이 동네로 시집 오고 그 이제 영감은 여기가 고향이고 옛날에 저 아버지가 내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나무 집이 반매로 댕기고 이렇게 해서도 참 그냥 사는데 나는 그래서 그냥 밥 해먹는 건 내가 담당이었지. 12살 먹어서부터 밥을 해먹었어 내가. 시집 와서 하는 것 같아. 시집 와서. 23세에 시집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고 했지. 그 친정에서는 그런 건 없니 했지. 그건 그뚜막에 앉아서 어린 게 그거를 해다가 보면 디과지. 그런 게 그게 어린 게 못하게 하고. 고추 뭐 사러 가서 이제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시방 씨 받아서 저기 널었어. 이거 하느라고. 아. 그거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심기도 하고 그래. 3월 달에. 저 들에 이제 언덕. 언덕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호박을 갖다 심지. 올해는 사서 심었어, 호박물을. 거기다 심으면 걔들이 이렇게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은. 단호박은 일찍 따고. 그거는 7월 달에 묽은 호박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배트에다 말리면은 그냥 저기 떡해 먹을 때 섞어서 이제 호박구제기 떡이라고 이렇게 그냥 김장할 때 육수 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쌀을 넣고도 끓이고 그랬는데 쌀은 씹어야잖아. 쌀은 거기다 넣고 끓이면은 안 좋아. 밥 먹기 싫어서 그걸 쏘서 이런 데다가 통에다 퍼놓으면 그냥 반 그릇씩 떠서 그냥 그 반찬 음식도 그냥 먹자는. 약을 맨날 먹는 게 내가 그걸 먹어야 약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 약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 쉽게 먹느라고 그냥 그건 퍼놓으면 넘어가는 게 먹고 살라고.

0: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날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는 오늘 김포청년 명인명무전의 사회를 맡은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그 김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또 이사를 하고 있고요.
0: 그렇죠.
1: 그 중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김포에서 나고 자란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서 이 김포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 그래서 오늘 김포 전통예술계의 유망주인 네. 청년 국악인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다채로운 국악 한마당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0: 몇 분이요?
1: 다섯 분.
0: 별이?
1: 다섯
0: 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는데요.
1: 네.
0: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아티스트는 윤경난 해금 연주자의 지영이류 해금 산조, 전통 산조죠. 전통 음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윤경난 씨는요, 연주자는 초중고를 김포에서 다녔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해금을 접한 곳도 바로 이곳 김포라고 합니다.
0: 그래서 김포에서 예술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네. 하고요.
1: 우리 윤경난 해금 연주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추임새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고수에는 최영진 고수가 장단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0: 네. 자, 최영진 고수와 윤경난 해금 연주자의 멋진 연주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밀고 당기고 네. 우리가 마음이 함께 호흡이 밀었다가 당겨지는
1: 그렇죠.
0: 그런 체험을 네. 첫 번째 무대를 통해서 해봤고요.
1: 마치 해금 연주를

0: 이름하여 신한별님이
1: 진짜 별이 들어가요. 네.
2: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 수생을 해볼 텐데
0: 우리 신한별 소리꾼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많은 추임새가 나오기를 꿈꿔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한별 소리꾼의 이 꿈 여러분들 같이 이뤄주실 거죠?
2: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판소리에 이어서 감상할 무대는 바로 한국 무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김지우 씨의 무대인데요. 고향 예고를 졸업을 한 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어릴 적부터 유명했대요. 김포에서 신동 났다고
0: 춤을 잘 춰서. 네.
2: 그만큼 오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현재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무용 경연대회 대상을 그냥 휩쓸고 있고요. 야. 그만큼 인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무대는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인 임해방류 살풀이 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판소리 감상한 후에 춤까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두 아티스트, 두 출연자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범피중류 둥덩실 떠나갈지 소상 팔경 지나 인당수에 당도하였겄다. 한 곳을 당도하니 희난 곳 인당수라. 광풍이 대장오고 파도가 대놈 헌용이 싸우나듯 전바다 한가운데도 닷도 근처 용종절 끊어져 기빠뜨고 바람불 제야 한계 찾아진 날 갈 길은

본을 받아 다가기 위해 편히 막대한 공이 아닌가 하오시군연지술 배타고 다살일째 오복정 한듬씩 구조로 돌아들고 해성의 한장 오강으로 돌아들 적에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 조치로를 종이 휘지 소유하고 지구

인 거동 마라 심 정인 거동 마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비 저리비들 패전으로 나서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체 되기는 부친 유신 부족합니다. 치마 본물 없으고 두 눈을 딱 감고 패전으로 손 한번 해치더니 강상은

0: 자, 신한별 씨와 김지우 씨의 이 멋진 무대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1: 이제 또 이어서 두 분의 멋진 무대 만나볼 건데 또 한 분은 또 다른 김포가 자랑하는 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름은 양은별님이죠.
0: 어, 진짜 별자가 다 들어가요, 그죠?
1: 여긴 별이에요. 예.
0: 네. 그리고 2023 김포시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1: 아, 벌써요?
0: 벌써요? 무슨 말이죠?
1: 대단합니다, 진짜.
0: 아, 그렇습니다. 오. 그만큼 참 영향력 있는 멋진 소리꾼이 바로 양은별 씨인데요. 네. 국립국악고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동대학원까지 꾸준히 국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은 가야금의 임재인 그리고 피리의 이근재의 반주 위에 아주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긴 아리랑과 창부타령 두 곡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1: 자, 그리고 한아름 연주자의 채상설장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1: 한아름 연주자는 현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대회죠. 전주대사습 놀이에서 장원
0: 와우.
1: 1등 그다음에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 1등 아니면 안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정말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장구제비. 자, 이 두 분은 이제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0: 먼저 양은별 소리꾼의 무대부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1: 네.

0: 자, 이분들이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배워서 새롭게 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1: 그쵸?
0: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오늘 딱 이 자리, 이 무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심사숙고해서 창작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들기름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늘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는요. 네. 김포의 아까 신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토박이. 김지우 씨. 네. 김지우 씨가 말이죠. 여기가 지금 통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네.
1: 알고 봤더니 김포 토박인데 여기 통진 초등학교 나오고 통진 중학교 나오고 그랬대요.
0: 통진의 정말 찐토박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포 금쌀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이제 엄청 춤을 이제 막 잘 추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해 봅니다.
1: 그리고 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들, 감성들을 추구하는 게 추세인데 본인은 이 전통미를 추구하고 싶다. 전통미를 추구한 창작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더라고요.
0: 네.
1: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오늘 새롭게 준비한 무대 흥청망청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 뭔지 알겠다. 김지우 씨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단번에 느끼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무대는요.
1: 예.
0: 아까 해금 연주 해주셨던 윤경란 해금 연주자와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 만들어주실 분이 가야금 연주자
1: 네.
0: 이해준 가야금 연주자의 활의 노래라는 역시 이것도 초연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1: 이 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손놀림이?
0: 뭔가
1: 현란하다. 네. 아, 이런 뜻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윤경란 씨한테 제가 김포는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김포는 나의 집이다. 깔끔하셨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에요. 나의 집이다.
0: 그렇죠.
1: 오,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0: 네. 자, 이 두 분 김지후, 윤경란 아티스트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 우우.

0: 외국에 유학을 올라오는데 전쟁통이라 남자가 못 나가니까 정말 왕의 초대장이 와가지고 유학 갔어.
1: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s Children's Hospital, he combined clinical practice with research, gaining valuable experience as a physicia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Denmark, Dr. Go Geuk-hun did not return to Korea immediately. Instead, he continued his journey of learning beyond Denma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medicine as a pediatrician.
2: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연세의대 소아과 교수로 이제 일을 10년 동안 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영어가 꽤 능통하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팔군에 병원이 생겼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이 미팔군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초창기 이제 소아과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가 이제 굉장히 그 이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그 이 훈련 그 이 기술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학들 그 소아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1: Dr. Go Geuk-hun dedicated his lif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ine. Yet at the beginning of his medical career stood a special connection with Denmark.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aboard Jutlandia, he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Danish Red Cross in 1952. And in 1956, he was also awarded the Korea Medal by the King of Denmark. Dr. Go Geuk-hun's story is just one of many stories left behind by the bond between Jutlandia and the Korean people. And here is another Korean who shares a special connection with Jutlandia.
3: I'm Kim Joo-han이라고 하는데 1939년 평양에서 났습니다. 6.25 당시에 남쪽으로 피난으로 돼서 여기 피난민으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1: After fleeing Pyongyang, he and his family passed through Haeju, Gaesong, and Seoul before finally settling in Incheon.
3: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벌어서 학교를 가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걸 한 곳에 배달을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한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옆구리에 매달려서 다녔는데
1: Then one day, tragedy struck. On March 15th, 1953, Mr. Kim Joo-hwan was delivering newspapers as usual. As a train passed by, he jumped aboard. But at that very moment, his leg became caught beneath the train's wheels.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his condition was critical. And in that moment of despair, it was the Danish medical staff who saved Kim Joo-hwan's life.
3: Denmark 위생병 두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천 앞바다에 또 있던 유출란제호로 이송하게 돼서 유출란제에 가게 됐습니다.
4: 혹시 그분들 성함도 기억하세요?
3: 그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그 한 사람은 나이가 적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칼 요한슨 또 나이 적은 사람은 요한 피터슨 후데스크
1: And that was not all. After he lost consciousness from severe blood loss, Mr. Johann Frisk donated his own blood for a life-saving transfusion.
3: 나는 A 혈액형이 A형인데 요한 프리스크는 O형이에요. 그 O형 피가 진소하면 아무 안 되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맥이 끊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긴급 수혈을 프리스크가 500cc 정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1: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hospital, Kim Ju-won was transferred to Jutlandia. There, he remained for nearly 5 months, undergoing multiple operations, including the amputation of his leg and follow-up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intensive medical care. During his 5 months aboard Jutlandia, Kim Ju-won received more than just treatment for his leg.
3: 유틀란드에 사무직으로 온 여자가 아그네스 안, 암이라고 그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영어 과외 공부를 시켜줘서 그 잊을 수가 없어요.
1: And those English lessons would later have a lasting influence on Kim Ju-won's life.
3: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노동은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해가지고 라디오 기술을 배우려고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립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색하니까 거기서 영어로 돼 있는 거 라디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책을 하나 발견해서
1: The English lessons aboard Jutlandia became a source of encouragement, helping him continue his pursuit of learning. Having been given a second chance at life by Jutlandia and its Danish medical staff, Kim Ju-won set out to find them again nearly 40 years later. According to an inquiry with the Danish embassy in Seoul, he became connected with a friendship associa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and the Danish Jutlandia veterans. Later, in 1994, during a visit to Denmark, he was reunited with Johann Frisk, the man who had saved his life when he was 15 years old.
3: I'm still strong enough to carry you to any place that you want to go.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고.
1: But the joy of their reunion was short-lived. In 1995, Johann Frisk passed away from lymphoma.
3: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 내 피가 섞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좋죠. 일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너무 짜릿하고 정말 재밌고 일단 저는 겨울을 좋아하고 눈을 좋아하고 또 보드 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눈밭을 가는 카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고 기분이 좋죠. 저는 대한민국의 스노우보드 선수 이상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선에서 살다가 사북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정선에서 살 때도 썰매를 겨울마다 아빠가 이제 태워주셨거든요. 눈썰매를. 그러면서 사북에서도 눈썰매를 탈 곳을 이제 찾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선군 스키협회에서 이제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배추밭을 이용해가지고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옆에 한켠에서는 스노우보드 강습을 같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 배추밭에서 제가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강습을 받게 된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보통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본인의 키에 맞춰가지고 보드 길이를 정해서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렸었고 또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썰매장에서는 그 배추밭은 초등학생들이 탈 수 있는 보드 스노우보드 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용 중에서 가장 작은 보드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인용 중에 가장 작은 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보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어줬더니 혼자 재밌다고 막 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코치님께서 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합도 한번 출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시합을 또 출전해보게 됐죠.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 또 운 좋게 입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더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종목은 알파인 스노우보드고요. 스노우보드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종목이 이제 평행 대회전, 평행 회전으로 나뉘는 건데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코스가 두 개가 세팅이 있어요. 레드 코스, 블루 코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코스에서 동시에 선수가 출발을 해서 피니시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가 이기는 그런 종목이고요. 저희는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해서 순위를 가리는 시합입니다. 평행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저희 종목을 보시면 정말 0.02초의 차이로 승부 갈리거나 아니면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포토 피니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대회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빌리지 컵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합은 몰라도 주니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좀 그런 세계 무대의 벽을 좀 많이 이제 그런 실력의 갭을 좀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다 1등하고 막 그렇게 잘 탄다 해서 나갔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17세였어도 저랑 같이 시합을 뛴 고등부 형들은 제가 다 이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나갔던 건데 세계 무대에 있는 뭐 19살, 20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메달을 딴 거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졸업하기 그 직전 해에 이제 기회가 두 번 남았을 때죠. 그때 제가 은메달을 한번 땄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잘 탔던 러시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중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1등을 놓고 싸우는 선수들이 이제 저

스위스 선수, 러시아 선수 이렇게 그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항상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저랑 같이 월드컵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됐거든요.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무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1등을 한번 꼭 하고 이제 성인 무대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그런 목표가 그때 달성이 됐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었죠.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3개월밖에 훈련을 하지를 못해서 보통 이제 뭐 7, 8월 같은 여름에는 눈이 있는 이제 남반구 지역으로 찾아가서 뭐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름에 7, 8월에 갔다 오고 나면 또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감각을 이제 시합하기 전에 깨우기 위해서 10월, 11월에는 또 가을에도 유럽으로 전지훈련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3월, 4월에는 또 유럽에서 있는 나머지 시합들을 뛰러 다시 또 유럽으로 출국해가지고 이렇게 시합 투어를 돌고 지금도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게 1년에 한 반 정도는 거의 해외에 계속 나가 있기도 하고요. 평창올림픽에서는 이제 꼭 메달을 따고 싶었고 평창올림픽을 뛰기 전에 있는 월드컵에서도 이제 메달을 땄었던 상황이라 사실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선수들의 레벨이나 나오는 선수의 풀이나 이런 걸 보면 월드컵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출전한 선수 인원이 각 나라마다 쿼터가 잘리기 때문에 각 나라당 4명씩밖에 출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강국인 뭐 지금은 출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러시아나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거의 뭐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씩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선수도 잘 탄 선수도 많고 정말 강국인 나라인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이제 4명씩 쿼터 제한으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이 있기 직전에 월드컵에서도 이제 입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나가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23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었기 때문에 또 운도 잘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획득 했었죠. 월드컵이 저희가 많게는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많게는 16차까지 있고 그 사이사이에 평행 대회전도 있고 평행 회전도 있는데 그 시합들을 모두 다 시즌 동안 치르면서 제일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시즌 종합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드컵 뛰게 되면 이제 월드컵 포인트를 계속 시합마다 다 획득을 하는데 맨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에 대한 그런 시상을 이제 또 1, 2, 3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은 모두 종합을 한 게 이제 파라렐인데 그 파라렐은 종합 우승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는 그런 종합 우승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 경력 중에서는 사실 그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제가 획득을 했던 게 제 스스로한테는 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자 트로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0.01초로도 이기고 지고 또는 동시에 들어와서 포토 피니시를 할 때는 제가 손톱 하나 차이로 정말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판독을 했을 때 정말 손톱 하나 차이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겼으니까 좋았지만 손톱 하나 차이로 진 선수는 정말 세상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잔혹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런 특히나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수로서 하기에 스포츠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포츠를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선수로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정말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고향이 여기예요.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동목칠원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신한옥 올드, 그걸 조금 이제 예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얕게 길렀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갖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1: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그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요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 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 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를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 원예농협의 옆에 가공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이제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노라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두 번쯤.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젓꼬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 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혀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한 군데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깊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뒤에 떡이 다 젖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수줍 저 산골이에요. 수줍팔부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 분 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을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줘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길 옆으로 오다가 개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갖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거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네.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2인상. 2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러면 이만한 좀 옹팩이? 예. 네. 거기다 떠가지고 예, 가갖고 들어가서 떠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떠주시지. 이제 우선은 오빠 아들부터 챙기더라고. 글쎄요. 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0: 오늘 목계에서 태어나고 나가고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계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갖고 3월 초순부터 해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1: 여기서 나서 내가 9대째 사니까 선대 어른들도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 큰 거는 한 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 3명, 4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목계 와서 거의가 자요. 목계 와서. 이제 왜 그러냐면 목계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배류 그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로.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 못 가요, 여기는.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개집 짓는다 그러니 네달 노년들이 이제 개집 짓는다 그러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살을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노년들이 개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를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일이 왔어요. 사람들 좀 잘해먹여야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주는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보다는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전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요,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한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몇 단 비가 좀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치라 된다고. 훌치라 그래도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 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드릴방 하나 이런 데다 찌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후팟이 그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다리만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에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뽀뽀하다 저 해가지고 쥐어뜯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에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짠 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하시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뭐 배추를 양을 늙어놓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물 부어서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틀어진 게 없어서 좀 걸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일본은 아주 걸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거. 저 식구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000원씩 사다가 넣고 저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라니까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 그냥.

0: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날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는 오늘 김포청년 명인명무전의 사회를 맡은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그 김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또 이사를 하고 있고요.
0: 그쵸.
1: 그 중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김포에서 나고 자란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서 이 김포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 그래서 오늘 김포 전통예술계의 유망주인, 네, 청년 국악인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다채로운 국악 한마당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0: 몇 분이요?
1: 다섯 분.
0: 별이?
1: 다섯
0: 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는데요.
1: 네.
0: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아티스트는 윤경란 해금 연주자의 지영이류 해금 산조, 전통 산조죠. 전통 음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윤경란 씨는요, 연주자는 초중고를 김포에서 다녔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해금을 접한 곳도 바로 이곳 김포라고 합니다.
0: 그래서 김포에서 예술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네, 하고요.
1: 우리 윤경란 해금 연주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추임새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고수에는 최영진 고수가 장단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0: 네. 자, 최영진 고수와 윤경란 해금 연주자의 멋진 연주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해금을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밀고 당기고 네. 우리가 마음이 함께 호흡이 밀었다가 당겨지는
1: 그렇죠.
0: 그런 체험을 네. 첫 번째 무대를 통해서 해봤고요.
1: 마치 해금 연주를 연애하듯이 아. 밀당하듯이
0: 아 상화씨가 못하던 거
1: 그렇죠. 아. 쥐었다 폈다 네. 네. 이렇게 또 하는 거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0: 네.
1: 해금은 줄을 명주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활대 있죠. 바이올린 보면 이 활대 있듯이 우리 해금에도 활대 있잖아요.
0: 줄 사이에 끼고 연주하죠.
1: 이거를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말꼬리.
0: 그렇습니다.
1: 말총. 말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죠.
0: 네. 자 이렇게 해금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가를 해야겠죠.
1: 네.
0: 판소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이분도 지금 김포에서 정말 자랑하는 예. 스타 별입니다. 별 이름하여 신한별님이
0: 진짜 별이 들어가요.
1: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네. 함께 감상을 해볼 텐데
1: 우리 신한별 소리꾼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많은 추임새가 나오기를 꿈꿔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한별 소리꾼의 이 꿈 여러분들 같이 이뤄주실 거죠?
0: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판소리에 이어서 감상할 무대는 바로 한국 무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김지우 씨의 무대인데요. 고향 예고를 졸업을 한 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어릴 적부터 유명했대요. 김포에서 신동 났다고
1: 춤을 잘 춰서.
0: 네. 그만큼 오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현재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무용 경연대회 대상을 그냥 휩쓸고 있고요. 야. 그만큼 인재라고 합니다.
1: 네.
0: 오늘 무대는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인 임해방류 살풀이 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1: 네.
0: 판소리 감상한 후에 춤까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두 아티스트, 두 출연자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범피중류 둥덩실 떠나갈지 소상 팔경 지나 인당수에 당도하였겄다. 한 곳을 당도하니 희난 곳 인당수라 광풍이 대장오고 파도가 대놈 헌용이 싸우난 듯해 전바다 한가운데 노도일 닷도 근처 종절 끊어져 기파도 바람 불 제야 한계 찾아진 날 갈 길은

동 마라 심청이 고동 마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비 저리비 또 패전으로 나서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채 되기는 부친 유신 부족합니다. 제막 보물 없애고 두 눈을 딱 감고 패전으로 손 한번 해치더니 강상의 몸을 던져 뱃머리에 꼭 꿇어져.

0: 자, 신한별 씨와 김지우 씨의 이 멋진 무대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1: 이제 또 이어서 두 분의 멋진 무대 만나볼 건데 또 한 분은 또 다른 김포가 자랑하는 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름은 양은별님이죠.
0: 어, 진짜 별자가 다 들어가요, 그죠?
1: 이게 별이에요. 예.
0: 네. 그리고 2023 김포시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1: 아, 벌써요?
0: 벌써요? 무슨 말이죠?
1: 대단합니다, 진짜.
0: 아, 그렇습니다. 오. 그만큼 참 영향력 있는 멋진 소리꾼이 바로 양은별 씨인데요. 네. 국립국악고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동대학원까지 꾸준히 국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은 가야금의 임재인 그리고 피리의 이근재의 반주 위에 아주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긴 아리랑과 창부타령 두 곡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1: 자, 그리고 한아름 연주자의 채상설장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1: 한아름 연주자는 현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대회죠. 전주대사습 놀이에서 장원
0: 와우.
1: 1등 그다음에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 1등 아니면 안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정말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장구제비. 자, 이 두 분은 이제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0: 먼저 양은별 소리꾼의 무대부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1: 네.

0: 자, 이분들이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배워서 새롭게 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1: 그쵸?
0: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오늘 딱 이 자리, 이 무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심사숙고해서 창작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정말 들기름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늘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는요. 네. 김포의 아까 신동이라고 말씀드렸죠.
0: 토박이.
1: 김지우 씨.
0: 네.
1: 김지우 씨가 말이죠. 여기가 지금 통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네.
1: 알고 봤더니 김포 토박인데 여기 통진 초등학교 나오고 통진 중학교 나오고 그랬대요.
0: 통진의 정말 찐토박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포 금쌀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이제 엄청 춤을 이제 막 잘 추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해 봅니다.
1: 그리고 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들, 감성들을 추구하는 게 추세인데 본인은 이 전통미를 추구하고 싶다. 전통미를 추구한 창작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더라고요.
0: 네.
1: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오늘 새롭게 준비한 무대 흥청망청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 뭔지 알겠다. 김지우 씨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단번에 느끼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무대는요.
1: 예.
0: 아까 해금 연주 해주셨던 윤경란 해금 연주자와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 만들어주실 분이 가야금 연주자
1: 네.
0: 이해준 가야금 연주자의 활의 노래라는 역시 이것도 초연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1: 이 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손놀림이?
0: 뭔가
1: 현란하다. 네. 아, 이런 뜻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윤경란 씨한테 제가 김포는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김포는 나의 집이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에요. 나의 집이다.
0: 그렇죠.
1: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0: 자, 이 두 분 김지후, 윤경란 아티스트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 우우.

0: Let's imagine that the person in front of me asked. And even if I were to move at the speed of light, the person in front of me, who we labeled as light, would keep getting farther away. And this phenomenon is observed from all directions and at any speeds. The distance between me and light will keep growing at a constant speed. Because light moves at a constant speed, time and space will change depending on the observer of the light. Einstein's theory of special relativity. Now let's look closer. This is a friend from high school. How does he perceive the past? Did it flash by in the blink of an eye? Or did time go by slowly for him? At what pace is he living his life now?
1: 도정아, 내가 요새 그 걱정이 하나 있어. 뭐냐면 기고문을 써야 되거든. 근데 내 인생에서 내 고등학교 때가 아무래도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때 많은 것들이 결정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니까 너 생각이 나더라고.
2: 아, 고맙네.
1: 너 만나가지고 너는 또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가 물어보고 싶어서 너한테 좀 아이디어 좀 얻으려고 연락해봤어.
2: 진짜 고등학교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 시간이 빨리 흘렀어.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1: 맞아.
2: 참 우리도 이제 늙은 건가?
1: 늙었지.
2: 아 근데 시간이라는 게 갈수록 이렇게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런 게 그냥 사람의 심리인가?
1: 사람의 심리일 텐데 내가 들은 어떤 이론에 따르면 갈수록 그 심장 박동수가 느려진대.
2: 아.
1: 느려지면 시간도 빨리 가는 거 거꾸로 그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2: 아.
1: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빠를수록 작은 동물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그럼 그만큼 같은 시간을 길게 느낀다는 거지. 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 그럼 뭔가 경험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평범이잖아. 그럼 우리 두뇌가 그거를 저장을 하지 않거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또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지.
0: As people age, they feel that time goes by quicker than before. This sensation is called time dilation. In 1890, American philosopher and psychologist William James wrote that we feel time moves slower when we have more new experiences. But the more daily routines we have, the more time feels shorter. French philosopher and writer Paul Janet explained this by using ratios. To a five-year-old, 1 year is a 20% chunk of their life. But for a 50-year-old man, that just comprises 2% of their life. The longer we live, the more we perceive time to move faster. But all of this could be due to human memory. Dutch psychologist Doa Dreisma said that as we age, the density of our memory declines, making us feel that time is moving quickly. So we come to similar conclusions. People perceive time differently, and we feel it is moving by quickly. Maybe that could explain why we have more regrets as we grow older.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명원 실기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최호정입니다. 저는 현재 LDP 무용단에서 무용수와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황 아마 무용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연습 잠 그런 근황이에요.
1: 최호정 무용수는 KH 무용 콩쿠르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남자 부문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했어요.
0: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서 진짜 내 모습이랑 밖에서는 또 제가 어느 날은 선생이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무용수여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을 집 안과 밖을 경계 삼아서 만든 작품인데 집의 단면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이야기들, 나와 너의 이야기, 난데 또 다른 나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삼고 초점을 둔 작품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일단 먼저, 그게 우선이었어요. 무대 안에 또 무대를 만들어보자. 무대 안에서 뭔가 런웨이 쇼처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서치 하다가 아, 2층 집을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보면은 객기인데 전 뭐 패기 있게 도전을 한 거죠. 항상 LDP 공동도 회의를 하거든요, 매달. 거기서 이제 안무자에 관한 투표를 해요.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용단에서 이 무용수를 데리고 어떠한 작품을 기획할 건지. 그 또 감사하게도 제가 됐고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이고 안무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주목도 많이 받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잖아요, 저한테. 설레기도 했어요. 나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 평소에 막 생각만 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대 세트, 음악 선정, 의상도 패션쇼 같은 느낌처럼 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조명, 그리고 댄서들의 움직임, 쟁쟁한 프로들을 데리고 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댄서한테는 이러한 걸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늘 플랜 D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오면은 A, 안 먹혀? B, 안 먹혀? C, 안 먹혀? D, 안 먹혀? 그런 멘탈이 계속 하루하루가 뭐 제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밤 새가면서 맨날 리서치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 작품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스케일의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다음 그 무대 공간, 방 배치 매치마다 스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안무였다고 생각됩니다.
0: 근데 일단 밸런스라는 작품이 제가 진짜 애정하는데 진짜 힘든 작품이에요. 균형과 불균형을 표현한 작품인데 기울기를 표현하고 거기에 올라타면은 이게 한 번 뜨면은 최소 2, 3m 올라가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 작품인데 무조건 해야 되니까 벌벌 떨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런 작품으로 수상까지 하니까 1등을 하니까 뿌듯했죠. 애정하는데 애증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안무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저의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고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저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게 이제 이야기처럼 맞춰지니까 심리에 관한 본능적인 그런 스토리라인이 짜지는 것 같고 저 자체가 본능적인 것 같아요. 해서 그런지 댄서들한테 리서치 과정에서도 요구할 때 날 것 그대로를 먼저 요구해요. 예를 들면은 고릴라같이 해줘. 이제 댄서들이 날 것의 형태로 뽑아오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움직임적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본능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작으니까 누군가를 들어주거나 이런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잘하는 게 그 당시엔 없어서 잘하는 걸 찾다 보니까 재빠르고 되게 민첩하고 테크니컬하고 화려한 뭔가 기술들이 조금 되니까 이걸 한번 살려봐야겠다. 요만했던 재능을 제가 어떻게든 키운 거죠. 막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공연의 날을 써주려면 무기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무용수다? 이 정도는 조금 자부할 수 있다. 그냥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막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잘하는 것들만 고집을 계속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깨는 게 어려웠어요. 흡수하고 빨리빨리 이 안무자가 원하는 질감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도 힘들었고 지금도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1: 무용 분야는 양갈래로 나뉜 것 같거든요. 개념적으로 조금 더 확립해가면서 미학적인 걸 완성해 간다 보면 최호정 무용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움직임, 피지컬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피지컬 시어터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거든요. 최호정 무용수가 이 작업할 때 무용수로서 그 신체 조건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라서 자기 그 능력을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장점을 쌓다 보니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움직임, 한계를 넘는 스피드나 에너지를 조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다음에 공간 구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걸 무용적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최호정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하면 좋을지 항상 한예종은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너무 많이 뭘 해야 되고 공연도 많고 연습량도 많고 수업도 많고 하니까 실력을 상승시켜요. 너 늘어! 하면 늘게 되는 뭔가 이 미션을 성사시켰을 때 이게 성장이라는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인격체로도 성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라든지 저의 성격이나 이 학교 들어와서 정리가 되고 성장이 됐던 한예종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사고친 기억밖에 없고 애들 데리고 놀러간 기억 막 그래 남아서 그래도 하나 크게 기억이 남는 게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준비하면서 파이널 전날 창호 교수님한테 혼을 진짜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서 그래서 12시까지 혼자 연습하고 너 네 영상 200번 보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없이 집에 TV 연결해서 200번을 보고 잔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날 파이널 때 학교 문 열 때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6시에 와서 또 연습하고 또 보고 항상 안 되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한 발을 들고 밸런스를 하는 동작과 그랑 점프 큰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무대에서도 늘 큰 점프하고 바닥에 손을 짚었고 항상 덜덜거렸고 근데 파이널 때 한 번도 안 되던 게 이렇게 탁 했는데 꽂히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하고 또 하는데 기술 탁 돌았는데 착지가 완벽히 된 거예요. 어? 저도 제가 좀 놀랐어. 그렇게 하고 이제 파이널 무대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나와야 되는 딱 올라왔는데 창호쌤이 딱 앞에서 잘했다 이 딱 세 글자 말해주는데 제가 저 원래 잘 안 웃는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창호쌤 부여잡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컸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크게 그냥 큰 기억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저희 창호 교수님이 티거든요. 제가 펑펑 우는데
1: 결과는 아직 나지 않은데 왜 울었냐 하면서 마치 이미 1등 한 것처럼.
0: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막 3일 다 죽고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던 그냥 기억이 있어요.

0: 제가 늘 안무자로서만 활동을 많이 했고 댄서로서 뭔가 큰 임팩트가 있던 댄서는 아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아 쟤는 춤도 저렇게 자기만의 춤이 있는 댄서네? 라고 보여줬던 무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향우 교수님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말썽쟁이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한예종 바라보고 딱 들어왔는데 목표가 한예종이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니까 목표가 없어요. 예종에 들어오니까. 근데 20살 성인이 되니까 밖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신세계가. 서울로 상경까지 했겠다. 결국에는 학교를 잘 안 다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술도 좋아하는데 술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태위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호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저 그거 들고 와서 회개하라고. 알겠습니다. 학교 안 나오면 일단 회개해야라고 가야 돼.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모토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저도 이제 뭐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최호정 무용수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남자 혼자 자취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자기 직업으로 이제 꾸려나가야 될 건데 이 일에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정말 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침 수업을 못 나와서 제 집이 그때 3룸에 살았는데 제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같이 자취할래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인성이 워낙 좋아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동기들 간에도 전부 다 너무 친하게 지내서 겪어보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이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건데 호기심이에요. 학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쳐볼까? 안무할 때 내가 이러한 댄서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호기심이 계속 커지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거 써봐야지. 나 의상 이렇게 입어봐야지. 밴드 한번 써봐야겠다. 라이브로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상상만 했던 게 실현이 됐을 때의 그 짜릿함. 그거의 발단은 결국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이 호기심으로 내가 이걸 계속 실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연출을 할 수 있고 막 해보고 싶은 것도 아직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공통점으로 듣는 말들이 있는데 젊음에서 나오는 도전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런 관객들의 평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특히 좋았어요. 딱 저 같았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해볼 거야 이런 거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환기시키는 뭔가 이런 재밌는 요소들 넣었는데 젊으니까 저렇게 그냥 기발하기도 할 수 있고 지금의 저한테 정말 그냥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젊음과 도전.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한 능력은 충분히 자기 가능치를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적인 미적이나 개념적인 그런 장르까지도 다양하게 포섭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유니크한 안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만 너무 이제 고착되지 않고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확고한 그런 미래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건 포부는 있어요. 대한민국 현대무용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창호 교수님의 노코멘트처럼 최호정 했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제가 만들어보는 게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g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4: 네,
3: 맛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네.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삼청동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이 삼청동에 오면은 저는 정말로 그 예술적 향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삼청동에는 정말로 대표적인 갤러리들과 미술관과 네. 궁과 네. 정말 좀 약간 이곳에는 쉬었다가 힐링해서 재충전해서 가는 곳? 그런 마을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삼청동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0: 삼청동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네. 그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 아니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1: 대성 씨가 굉장히 해피해피하신 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막 좋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술품을 놓치고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높게 보면서 다녀야 돼요.
0: 교수님, 네. 제가 아테네시티를 네. 하면서 네. 약간 예술적 레이더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1: 그건 제가 인정하죠.
0: 저는 이 돌멩이 하나를 봐도 이게 예술품인지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멩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거든요.
1: 네, 그럼 대성 씨가 잘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볼 건데 내기 하실래요? 놓치나 안 놓치나?
0: 아, 내기요? 그 내기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1: 1.
0: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적지를 한번 가보시죠.
1: 네, 가보죠.
0: 네. 자, 일로 갈까요?
1: 일로 가요? 네.

0: 대성 씨.
1: 네?
0: 대성 씨 졌다. 스탑. 놓쳤잖아.
1: 제가요?
0: 어, 제가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1: 없어요.
0: 아이,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1: 저거예요?
0: 네.
1: 아, 와, 저기 있었구나, 작품이. 야, 그냥 진짜 지나갈 뻔했어요.

0: 저 작품은요,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지붕 위를 걷는 여자거든요. 근데 대성 씨 그거 알아요?
1: 뭐요?
0: 광화문에 해머링맨 있는 거?
1: 네네네.
0: 그것도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작품이거든요. 아. 그게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이제 그 노동의 숭고함,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약간 기계적인 삶과 현대인의 고독을 또 표현한다고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조금 더 예술적이고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런 동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래서 좀 더 현대인이 유쾌하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밝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
1: 저는 좀 무섭습니다. 야, 제가 진짜 하나 놓쳤네요. 진짜 이 삼청동에는 정말로 넓고 높게 보면서 걸어 다녀야지 저런 예술 작품들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또 있어요. 또 찾으러 가봐요.
1: 또 있어요, 저런 네. 게? 교수님.
0: 네?
1: 저거 뭔가 좀 예술 작품 느낌 나거든요?
0: 아, 너무 가까이 있었다.
1: 맞죠?
0: 응.
1: 봤죠?
0: 내기 비겼다.
1: 저거 뭐죠?

0: 교수님,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아요. 일단 느끼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로보캅이 사람을 구한 듯한 느낌이랄까?
1: 네.
0: 네. 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게 무슨 작품이죠, 이게?
1: 이거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라는 작품이거든요.
0: 오, 사이보그 맞네요, 사이보그는?
1: 네.
0: 오, 로보캅 느낌 났어요.
1: 원래 피에타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비통하게 안고 있는 그런 예술품을 가리키는 걸 통칭하는 거거든요.
0: 이게 피에타구나.
1: 네. 근데 이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 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0: 저 하얀 색깔, 저 성모 마리아인 거죠?
1: 네.
0: 그걸 나타내는 게 조금 좀 대충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런 느낌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네네.
1: 저게 저런 조형물을 만들 때 저렇게 소조로 흙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약간 책받침 같은 거나 플라스틱 같은 걸 껴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0: 거푸집을.
1: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흙을 파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재료를 부어 넣거든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저 겉에 틀은 앞에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예수님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백 작가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도 버리지 않고 작품의 하나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시신을 아는 모습.
0: 네네네.
1: 그거 내지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0: 한 몸이다.
1: 그런 약간 다층적인 의미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0: 오.

0: 갤러리 안에 들어오니까 네. 작품들이 네. 일단 저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네.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는 윤석남과 윤석구 두 남매가 전시를 하는 곳이에요.
0: 남매예요?
1: 네. 원래 윤석남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진 않으셨는데 너무너무 미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40세부터 그림을 시작하셨대요. 저는 윤석남 선생님의 드로잉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미술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거를 표현하면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그 대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0: 그럼 반대로 그 동생이었던 네. 윤석구 선생님 작품은 어떤 느낌인가요?
1: 윤석구 선생님 역시 네. 약간 이제 버려진 사물들, 아... 뭐 나무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그런 상처받은 것들을 헝겊으로 붙이고 싸매고 하면서 헝겊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팝적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다시 원래 성격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윤석구 선생님이나 윤석남 선생님이나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리고 재생시키는 약간 진홍곡 같은 느낌?
0: 진홍곡.
1: 저는 진짜 윤석남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게 86세신데 그 전에 전시들을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 여성의 그런 큰 스케일을 전시를 하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여성이라고 못할 것은 그렇죠. 없겠지만 네. 와 정말 그 에너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0: 저도 꼭 가서 한번 나 뵐 기회가 있다면 네. 뭐 드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1: 정말 찾아가 보고 싶어요.
0: 아 진짜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0: 야, 요 밖에는 되게 현대적인
1: 네.
0: 카페들이나 그런 것들이 쫙 줄비에 있다가
1: 네.
0: 요 안으로 쏙 들어오니까 마치 그한 폭의
1: 네.
0: 산수와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 그림
1: 네.
0: 속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요.
1: 네. 여기는 월전 장우성, 정우성이 아니에요. 장우성 선생님이 세운 미술관이에요.
0: 장우성 선생님이 누구시죠?
1: 제가 아까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0: 네.
1: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0: 뭐죠?
1: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이분이세요.
0: 아, 이분이 장우성 선생님이십니까?
1: 네.
0: 아. 그럼
1: 네.
0: 장우성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1: 장우선 선생님은 한국 현대화가인데요. 전통 채색 공필화법? 그런 거를 배우셔가지고 한국적 수묵화를 거의 정립시키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 잘 알려진 게 국회의사당에, 백두산 천지도 그것도 그리셨고, 또 현충사에 충무공 이순신 영정, 그리고 또 세종대왕 기념관에 집현전 학사도도 그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미술관은 이제 선생님의 작품과 그리고 또 수집품들 그리고 또 동양문화권의 이제 외국 작가들과 또 우리나라의 동양화 작가들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0: 아, 이것이요?
1: 네.
0: 야, 그동안 저희 아트앤시티가 많이 이제 전시관을 많이 다니면서 약간 그 동양화가 없어가지고 좀
1: 맞아요.
0: 아쉬웠거든요.
1: 네네네.
0: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그 아쉬움을 촉촉하게 적셔.
0: 네. 얼른 보고 싶은데요?
1: 네. 그러면 보러 가시죠.
0: 네.
1: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일단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 네,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근무하고 있는 조상열입니다.
0: 아, 조상열 교수님.
2: 교수님, 네.
0: 지금 다 느낌이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딱 그림을 보자마자 굉장히 젊은 작가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이게
0: 그림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젊게 다가왔거든요.
1: 네네네.
0: 그 젊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1: 아니,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시는.
0: 아니, 실망한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작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되게 젊음의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1: 그것은 아마 네. 그 좀 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양 산수화의 기본적인 기법이 예,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좀 더 현대화시킬까 이러한 고민 속에 나온 게 채색으로 산수화를 그려보자 해서 지금 이 붉은 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2: 그 교수님 작품의 이 붉은 산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1: 네네.
2: 이 붉은 산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에 또 비행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소폰이 이렇게 병치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조합은 어떤 의도로 배치하신 거예요?
1: 붉은 산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것은 제가 그 유년 시절에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죽음 직전에 느꼈던 그 붉은색의 그 강렬함? 그것이 아마 제 작품의 붉은색으로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소폰과 비행기가 제 그림에 녹아 들어가는데, 색소폰은 제가 식구들을 그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5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그 허전함을 악기로 위로를 받아서 색소폰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비행기는 제 딸이 파일로트예요. 그래서 제 딸을 그림 속에 형상화시켜 넣은 겁니다.
2: 그러면 이제 붉은 산은 어린 시절의 이제 공포.
1: 네네.
2: 그리고 색소폰과 저 푸르른 하늘은 지금 나를 치유해주는 그런 뭐 매개체들 그런 건가요?
1: 너무 잘 해석하셨는데.
2: 교수님의 붉은 산 내지는 붉은 산에 대한 공포. 그거는 언제까지 쭉 이어지실 것 같으신가요?
1: 붉은 산의 공포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수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물을 너무 싫어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감은 지금 많이 희석이 됐고, 지금은 단순히 어떤 그 색이라는 조형?
2: 네.
1: 그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교수님의 예술 세계를 쭉 이끌어오고 붉은 산을 탄생시키고, 그건 또 나쁘지만도 않네요.
0: 그렇네요.
1: 그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한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 속에서 경험한 것들, 성장 속에서 사유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림을 제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한테 요새 요즘 현대인들의 도시 생활이나 이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 억압 이런 것을 제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신선한 청량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아, 네. 보면서 제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0: 네네네.
1: 네네, 청량감을 느끼고
2: 청량감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치즈는 EM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꿈이 시인이었어요. 글 쓰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또 시를 쓰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책도 많이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집에 또 책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읽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고 일기 쓰는 거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다녔는데 글을 너무 쓰고 싶어서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고3 때 썼던 시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덕분에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낸다거나 지면으로만 이렇게 독자와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낭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자유롭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활발한 느낌이 들고요. 역시나 SNS 같은 것들이 또 발달하면서 그런 뭐 직접적인 소통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예전에는 좀 시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어려운 거, 뭐 계속 탐구해야 되는 거 그런 걸로 좀 아는 분들이 많았다면 좀 소유되고 향유되고 뭔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좀 더 그런 콘텐츠로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서로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 같은 걸 많이 받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도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익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 번역이 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번역된다는 경험 그리고 굉장히 여러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해 주신 소재 씨는 또 저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고 2세를 찍게 돼서 네, 리커버 에디션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리커버 에디션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작가분의 사진으로 예쁘게 나오게 돼서 더 표지가 예뻐진 만큼 또 많은 독자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어라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계속 글을 읽고 쓰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세계로 열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아, 뭔가 내가 나이가 표현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다는 것이 쉽고도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분들, 우리 문화권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제 작품을 읽힐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저를 되게 넓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번역본이 나온 덕분에 한 두어 번 정도 낭독 행사를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낭독 행사 중에 하나는 하나의 텍스트를 12분의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주신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왜냐면 보라의 바깥이라는 제 첫 시집 제목을 어떤 분들은 뭐 울트라 바이올렛, 어떤 분들은 뭐 아웃 오브 퍼플,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만약에 해외 독자분들이 읽고 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내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과 병. 왜 어떤 밤은 수처럼 묻어나고 어떤 시간은 깨어져 빛나는 유리조각이 되나. 얼음으로 가득 찬 입을 열어 창백해진 이름을 부를 때 입속에서 외계의 돌이 씹힌다. 밤의 검은 가루를 몸에 새겨 불길한 문신을 엮고 지난 꿈들을 위해 신전을 차려야 하는가. 혀 밑으로 깨진 별을 숨기면 몸속의 돌들이 일제히 달을 향해 빛났다. 남모르는 이의 손톱을 태워 연기를 마시면 다른 몸을 얻은 것 같다. 뼛속으로 빛들이 스며들어 살이 깊숙이 녹아내리는데 왜 어떤 몸은 부딪혀 불꽃이 일고 어떤 몸은 꿈속에 얼룩으로 머무르는가.

둘 다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예쁘게 담느냐, 아무렇게나 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이나 손질한 다음에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 요리도 이렇게 어떤 재료들을 각기 떨어져 있는 재료들을 섞고 뭐 만지고 뭐 다 볶고 이래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도 이제 각기 떨어져 있던 단어, 문장, 언어들을 조합하여서 하나의 뭐 멋진 요리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런 점도 시와 요리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세계가 굉장히 넓고 크고 좀 공허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허우적대다가도 이렇게 붙들고 숨을 쉴 수 있는 부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계속 자신을 기록한다는 점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계의 어떤 사물이든 뭐 순간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좀 더 나만의 진실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제 롤모델이 있는데 비슬라바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굉장히 곱슬머리에 시가를 이렇게 딱 물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멋진 할머니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어쩌면 우리가 본 것은 어둠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이야기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0: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0: Case Story brings the movie Time of Cinema today. It's an anthology of three shorts about movies and movie theaters. It was invited to major film festivals. Lee Jong-pil directed Chimpanzees. Yoon Gan directed Naturally. And Jang Geon-jae directed the short called The Time of Cinema. Kim Dae-myung, Won Stein, Go Ah-sung, Jang Hye-jin, Kim Hyun-kyu, and many other talented actors filled out the ensemble.
1: 영화는 오랜 친구와 같은 것이다. 때로는 잃어버린 꿈을 이야기해준다.
2: 이겼다!
1: 찾아가면 나 대신 울어주고 웃어준다.
3: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4: 혹시 너 영화하니? 너 어쩜 그렇게 안 변했냐? 얼굴이 그대로다야. 지금 무슨 영화하지?
5: 시간? 극장의 시간?
0: We bring you two shorts from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6: 잠깐만.
0: The first short is called Naturally.
7: 예, 안 끝났어요.
6: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오자. 그리고 너네 너무 붙어서 걸어오거든.
0: A sweltering summer day near any neighborhood. Child actors are filming a scene of kids at play. Then they move on to the next take. It feels like the upbeat energy has dipped a bit.
6: 잠깐만요. 아까랑 텐션이 너무 다르다. 자, 원인 찰게요.
8: 대체 뭐가 문제였어?
0: The shoot is not easy with many do-overs.
6: 액션!
0: Will they get an okay after this take? Nope, not this time either. They're opting for a short break.
8: 네, 내가 아까 찍으면서 좀 봤는데.
0: The director wants to help the child actors to be more natural.
6: 네, 이게 실 들어가면 잘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다닐 때 있잖아. 진짜 그 경험이 다들.
0: She leads with some questions.
6: 그거랑 오늘 찍은 거랑 뭐가 좀 다른 거 같아?
3: 그럼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9: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계속하고 있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8: 거.
0: When asked for more natural acting, the girls think about what natural acting really is. Well, did the kids manage to act more natural on camera? There are cameras, but pretend there aren't any. It's a question about movies. It is

0: short naturally. Now, we turn to director Chang Gun-jae's The Time of Cinema. Woo-yeon cleans empty theaters after moviegoers leave. Joo-yeon is a projectionist who works in a dark projection room. Se-jung is the theater manager. This short is about people who work at the movie theater. A focus on those who love and care for movies and make public movie viewing possible. One day, Woo-yeon stops someone in front of the bathroom.
1: 누구? 너 신영아 맞지? 우연이니?
0: 아, Until 맞아. Bingo! Ah! They remember each other at last. Woo-yeon is excited by the chance meeting.
1: 지금? 극장의 시간?
2: 그러면 좌석 하나만 부탁해.
0: And she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and of time at the theater.
1: 어머, 근데 누구예요?
2: 내 친구. 오래 못 본 사람.
1: 나 이거 초대권 하나 남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끊을게.
0: Oh, Se-jung also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to Woo-yeon.
2: 5시 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극장의 시간이래.
1: 그리고 우리
2: 밥 먹자.
0: Woo-yeon is as excited as she would be if she were the one watching it herself. As for Young-hwa, how will she remember her day at the movies? Oh, then there's this person. He managed to arrive late, only after the movie had already started.
3: 제가 이 영화 보려고 지난주부터 회사에 그 반찬 신청을 하고 제가 봤는데 혹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0: He looks desperate to see the movie.
3: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런 동안 시간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1: 저 이거 내일 오후 상영인데요.
3: 네?
1: 이거 내일 오후 5시 상영.
3: 뭐라고요?
0: 응? This is something that sometimes happens at the movies. Like writing a letter to a friend who never changes. A love letter to movies and the theater. It is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Let's hear from the directors and actors. The directors explored their thoughts on movies and the cinema.
4: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일을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영화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놀이처럼 작업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아, 이 고민을 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헐겁게 배우들과 제작진과 조금 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됐고
5: 극장이 좀 주인공이 되고 또 극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그런 이야기
0: Actress Kwa Sung took on the role of director Yoon Gang in the short Naturally.
4: 아역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아역 배우들이 정말 좋은 작품 속에서 연기하는 걸 봐도 오롯이 관객으로 보지는 못하겠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유강 감독님의 현장이 정말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번에 카메라 밖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Yeon-kyo was convincing in her role as manager.
4: 영화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정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가 사랑하는 일에 가깝게 일하고 싶어서 극장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를 담으려고 내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또 극장 매니저다 보니까 티켓을 끊고 나눠드리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극장에서 전학처럼 하면서 좀 일을 배웠었어요.
0: Actress Chang Hye-jin, who played a cleaner, revealed her special past.
2: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극장을 운영하셨었어요. 그 극장의 딸이죠. 매점에서 많은 것들을 팔기도 했었고 그 영사실의 기사님도 계셨고 청소 노동자 이모님도 계셨어서 그때 그분의 이미지도 많이 떠올렸었고 어렸을 때 봤던 것, 경험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As many people involved in movies took part, various perspectives were included.

0: 극장은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1: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 의식을 계속 느끼면서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영화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3: This was the movie Time of Cinema about people who love movie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Time of Cinema.
4: 배고파요.
3: Is the one with a job cut out for her, working with child actors.
5: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3: The director who wants more natural acting for her movie. 고아성 acted as the director of the short and played out working on a movie shoot. Her acting was not only believable, she also added ad-libs.
0: 어린이 배우 친구가 알러지가 올라와서 알러지 약을 주고 배우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나가듯이 배우님께서 그 현장에서
6: 야 유시야! 아까 약 먹은 거 괜찮아?
0: 호야 알러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을 대사로 쓰시더라고요, 바로 즉흥적으로.
3: Critics lauded 고아성's acting, which they say shows her 23 years of experience. A tribute to all who love movies. It is the movie Time of Cinema.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Now then,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words used to express one's wishes by watching Alexa and Aaron one more time.
1: Alexa, 17 펜션에 가고 싶어요?
2: 네, 가고 싶어요. 17 펜션에 가고 싶어요. 저랑 같이 갈래요?
1: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뉴진스 펜션에 가고 싶어요.
2: 같이 가고 싶어요. 진 사람 소원 들어주기. 생각엔 한 번 더?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tak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라고.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다 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1: 예. 제사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
4: 안동에는 이제 의식장이 결혼식.
1: 결혼식에도.
4: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4: 시식해보세요.
1: 아, 진짜로?
4: 일단 모녀 머리부터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응,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네.
4: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